0: 미리 양예
1: 싱글링게 공캄사 나나처 응어군시 미리 양예 시베 리젤리제나 젠솜총서 나니 텐디리젠키 저용버 게슈히 테링키 리제나리아 응어군시 텐게처 빙기 나와의 링크타 양제메 카디지피 낭실리첸 카니 체디슈히 디링월 야링게서 빙기 나와의 링크 시비에 낭 시티 저견식타 텐디리제나리아 륜지 율루링네 퇴진토 다난피에 년집된비에 송세카지 냠주준대초 大体人起写唐不提写不电不跟前那年单单别松写我们不老外车写不提写提南下那天读为多年走提老个中期轮子中期滚到村白车与不他与提自度电别运中归不他心居三五月明年西居节目即兴村白车下且呢我们了天给你 写不电不跟前那年单单别松写我们不老外车写不提先说他

大体人气松懈卡松不提 这是西屯电片配合

我们说明年预期那时期空气台改变点这期推塔普塔泡沫马布塔盘文所动位格数明年预期那主题这次有接着下但明年预期做完问题但是批会明年预期西区江边开局塔当能行业最起路阶段期空水所寸土不及多古主题一年这边格不下 급급수 처비 내주타 고요코야 듄디 차 니슈판 접수 유지 제시하

ཁྱི ཕྱད མམ སེན ཇོ ན ཤོ

0: 미카지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지야 닝고 메진 미유딜레 초민도스에 소워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지진앙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슈비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내미 이나양 계란의 제라 약체 취사르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가유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유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이 기초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 배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능고 능고
0: 김유유배왕키 미유디리야 튀니디에 초보유배왕키 미유디리야 즈웨초 지통나외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에 원조선보내배왕키 미유디리야 튀니기초
2: 나모기 튀니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급 룽치 리군기 표게 진남기
3: 중앙 멍멍 근처 룽치 리군 표게 진남기 강계 수두 렌제 존슨 천적 보냐
4: Selo tamuji ton nyam den rupi zanju gnyem ho che ton ngai ngom tsir che chowi tam ju nani li chho

Pomar,

지월에 빠돌 야치고나야 천래래 여미진도 현삼릉래 대워자시교 로중래 돈다 동아고쇼야 버시래 람다 존더쇼야 걸까렌 차버 장시대 문절에 세르거질라쇼 사당래 젠번 소모고대야 Dra-la-re-se-nya-ten-kor-sho-ya Hyang-cha-re-chang-ka-tong-ra-te-dro-ka-re-lam-da-jin-la-sho Deb-gyo-re-tam-la-tok-pa-go-sho-ya Deb-gyo-re-tam-la-tok-pa-go-sho-ya

Tanore

산 조호 동극 발치 털사오나 고래 털사오나 연감 세세 네모혀 고래 네모혀 흔접 촉조르 저탐나 고래 저탐나 라봉니니 안탕제 고래 안탕제 담대여 딘제 가나

아미 지 따른 뽐뽐 처럼 거 먹여 라 검전제 세와 베타 거거 증기지 레데다 아니 곰바라자라 퍼와당 아니 곰바라자 투삼 쳇다 땅이 제니니지 땅생 니드제 첸지만람 잡당이 나체 카상 샤상 선주다 곰바란라 노지기바 당사 라바르던 당금만람 간라지나 랑게 히다 쿠퍼 뒤쪽 차와라 다테삼도 대대 샤상레 마상와 제다르세로 완탕거 나초마미 롱다 파치마조 나르근 터자저 자 도르제 인정 타폰교 로 임도 예연 탕도 팝터버 누자리오드 돈제 초사 마탑게 가나요데 온전 따롱네 선보 양제대 통행하제 최다 인벌 리버트 링구 대대 탑가와 카진형 초롱 마히나 몽냠네 아니 곰바라자나레 야 따롱 봄봄 초롱라 땅니 샤르니마 대원에 만디란디리 힐라랑워 다워테 샘라 마나 라나디 요폰러 갈치잖아 레모네 커워 특바가 요먼저 이 텅치지리 라람데잡 치긴다 Somutap tamsak dagwale, chimutap nyarwa tungdori sene, ami gomba raze, tarong bonbon chorong la, tsorwa jeda dawa, lunda da langba dao, omana bimme hongshir.

Kore, la la ma ser jo wo ya jin se kore.

到马英九家送楼了，谁可的？可的，不送把面东营上谁可的？可的，怎么定价这跑来的谁可的？

三克兰基和卡姆斯王切切地的中央龙城年城是差不离空我给我成了这么久头穷地凑几笔凌晨了三本阿嘎是不是

尊幸的呢习近平给台湾界五年同盟从事台湾草坪参政共同工作们小万城租客兰街春节开门会观摩界内地人们

아니 응어니 쇼니키 응어가니 좀 저와 서위 공판 루위 어돌음 영덕비 도쇼즈 아진총세 이바등 응어니 친청시 그매 임시비 다와더프 등니 바우시 등 년디라 흐노마 저바등 터몽토 종화매드 저터레 부진불 근토 동기 로지 저 고케 진정시디 응어니 좀 저와 서위 공판 루츠 일부 탄총세기 ngorniki mamang changhar shogani jin dewar paika chenpu yongji liwa yo shogniki mangsam la hatawni gohkan makhobr ngorani zemen dewa gongpa yongpi tab paika sarpa tobr gandwa tonggi

0: 里等烂鸡拆熊，
1: 敌人总把英雄，
0: 敌人总比你们，
1: 阿拉等干那罗罗。
0: Zomba Yermu
1: Zomba Yermu

中央农村年轻人直接领空，我给陈兰姐，总把杨某些别在凌晨第一呢。

Tina

남카라 팀버 코어싱 서실이 매도 시에도 루양니 샘기 주기이 루시의 최기의 레모 장당니 대신 댐버시기라 루시의 긴낭도이나 밤에 시에담다 유미의 저와 삼식 중유 재장 안주 루시의 난기 동어디 용화라 자

런데 규유림의 난 마조르 샘소 동계니 다도 양다 된다와시기 루시에디 케주니 밥 착신 과대와디인라 대낭도 포유기 리주 저와타 예즈베 닝도께 나르가식 제유 생겐남베 로얀디 튜네 키키 포유 체니지

남목이 튠지 폐개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폐개 진남기

0: 제답지에 카세 수요바타 릭네타 유고르 공도기 릭네 튜네 페이지 레드윈 규림 대비 군디에 위디진디에 릭네 튜네 페이지기 철시 사부고 유부지 차르크낭 네도 야미 숨줄로 리급 릭네 튜네 기시 균타 진용기 도표 조규 편제제 토로 조타 릭네 튜네 말라 나르베 퇴상도 동화 튜네 스타트 유니바 문세 대비 치로 조화 뷰릭 튜네 코즈 나르베 퓨숨 초소 동화 Rigne chumra ngarbe tharge, Rigne zechu ngarbe chukche tuyba, Tuyle gi gyeji jensu nyuba denbyu ngang chiru chukwa. Rigne tuyle gi gaten rengshin ki nebub ngarbe satin to tongwa. Benju tan jiso peke tan, mi kyun yong ne peke chukyuru gundi tongwe nyuba ngarbe nguense tuy to tongwa je chayu yinshi kuyu. Zhungu chabdun leri tunzo gi soksu shumba tan, chungshi jikcho pan yen ki. Tuyle nyamgui la mutu gundi tangne, Zeju Guji ki Pinu Mutu Chiru Dungju Tan, Bulik Nangtun ki IP Tan, Nama Yingshu Lianam Tan, Tunle Le Gewe Nyamri Jegi Lekshar Dinne, Chabze Zeju ki Mingunbe Dupshu Ngarwe Dunbe Chegu Yimbo Tan, Leri Ti Guntun Ngang Buse Towa Tan, Nyamdu Nambe Yunpin Pige Chosu Denbu Ngang Pige Dungju Reji Chuyu. Chargu Nang, Cho Dun ki Lengge Guji Kase Chegu Badi, 직니 튜네 코드기 핀유 치료 동안타 링네 튜네기 퍼시사바 알레마와 기신타 차보체크 니니 센제 스타트기 뉴바 주슈 치료 동안타 링네 단 센세 냠지 딩습 지비 탑람 뉴덴 추십 차구 숨니 제주 뷰세 토로 동와라 군디 당니에 링네 제주기 민급의 도표 공동 지구 시니 니르교 지비 순쇼 표타 링네 무제 십주 주세 토로 동구 Ngani tuyle nyamche ta pensyon gundi dongyo ding sabdo dangne. Rigne tuyle ta yugur so jayu tuyle nyamche peke la gundi dongyo. Chuni tuyle peke ki guibar li gyur che di sakon ta chongye ta chongsib ki rigne tuyle tunjur ngang peke yongwar gundi dongyo. Duni rigne nyosong ki chokdu dupshu chiro dongwa ta pyuchong ki rigne kele ta rigne tuyse ngale mangwa zamlin tu guibar gundi dongyo ba je yin. 비진 치케기 로블리니베 게제징에타 유고르 피케 심주칸키 락다르 쿠신 리신진키 락젤라데네 안주 중교로 유고르 피케기 규림 주기 뇨존레 주치로 동타 젠제기 지도블라데네 제주 바라 튠세기 나바 대외망마 시수 죽토비 문제 제규 차르군항 탄토 링류 젠타 장도 젠 냠지 젠제기 가조 타종 젠네 락제 사바타 튠세 사바타 중남 사바 표주 제규로 군디 동화타 중화이 표중 수준 중에 스타트 정신기 제규르타 스타트 정신기 폐기라 군디 동화 튠레기 멍시 투림 젠타 튠레지다 등급 젠기 추세 토로 동화 제체디 링네 튠레기 퍼시 사바 대외 망화 차부치 괴시 되어 보시
1: 디글레 쿠네 비원네 츠 강고치 캡쇼이 뉴튜 뉴튼 생글루 중국타 보즈르키 콩도기 급신기 뉴촌 뒤장 캡자치 보시 Nidong Yuseng Lora, Nyozong Tiongja, Sumgyo Sumgyo Sobji Tsa Jigji Paro Ta. Di, Nidong Yuseng Sobji Lo Ta Doro Yina, Sumgyo Sonyi Tsa Chukji Paro Yuji, Lojo Dumar Panu Chungshi. Chengji Lengwen Bar, Nidong Yuseng Lora, Zunggu Ta Buzirki Kongto Ki Gepsen Ki, Jidong Nangji Chi Nyonghui Kile Ki Chengbora, Tongmar Chi Sumgyo Le Gyo Ta. Di Tiu Chongli, Gaji Gye Tsa Gye Paro Yubshi. 秋冬冷静期间，国土统筹了制定它秋冬冬季怎么谈？地区总理，感觉松菜西怕了有劲。你都是三个月，中国秋松期金文博期，感觉住菜西松又不是。冬长天呐，牛松期西看它，牛松期出去耍，冬长马拉西吃又不谈。中国它不是的期空头给个星期，牛松空别天特别充值，超用的我又不是。
0: 第二个问题，别问你做，你是讲开不着级别，你都你自助旅，中国家族空别短暂，你说两个人不行呢？你都讲明你怎样了咯？中国家族空别短暂，给他送去送你啥送什么的，落空么嘞？给些你啥安排他？家族编出了别的空别了，点别俺工地特别近，家族结构多偏组织了，偏这啥不多余。团队给出品的点呢？你都讲明你怎样了咯？ Gyatso satar tunay ki parta lo komali gyatso dun sa sum par yuwa ta. Tienang gyatso leje jikje suni leje ta. Gyatso minze ta gengwe tunze leje ki parta lo komali ka susur gyatso ju sa ni ta gyatso chu sa jik par yu. Gyatso suni leje ki degyur nyuba gyuntu dendu chinbi 파르탄 기 갸즈 튕기 진단 동보르 낭 송웨 도르체 갸즈 숨지 손이 사 레고르 신유바타 갸즈 추신 소레 기 젠즈 유니바항 균셰 메바르 치루 진니 파르탄 로콤리 갸즈 니슈 생아 사직 파르유 계급 갸즈 체팅 디네 갸즈 빈주르 심주 칸기 주진 슘바 순리 제히 니동 갸미 니 쟁아로로 갸즈 토 냐레 제겐 냐바 미리 창용 용법상마 고르치 숨타 계동 신유바타 Tee loo koma lee gya cha duun saa shi paar yu. Tsu chu tuun se kochu chi se gyun tuun ngang maang du chi nye, nye doon gya mi ni ziang loo ro, tuun se tuun chi sum doon gya ya chuk ju sim bataan. Meri ri chan yung to, tsu chu tuun se wang se doon ke ni shu zib duun saa chu si nye. Chung meri bu li zhi gara ki yung kung tewe maang wa ko tuun tup yu. Nye doon gya mi ni ziang loo ro, gya yung ki gya zui yu gu le ri ki paar taan loo koma lee gya cha nga tsa gu paar yu bataan. Yugur chusin ki chuba lo kongma liye gyachin yu siyang ca sun par yu ji ju yu. Nye shu le ngun para, nye don gyami nye ziyang loro, rangye ki zonye dashib chelin gyachu cinshib dikshi simchu sabi ki chuchu gyuntu ngang mangdu chimbata. Gyachu dikshi suchun ta, soto lunglo, gyachu minze ta, gengwe tunze liri je la mikbe, satar tunle la, tunle jengi majo gyunche mebar mangdu chinle. Nama jengi majo ta, maza tu diki dikbo gyungyur chak yu. 손르제히 데심베 로징낭 랑게게 갸츠 센세 사르트기 춤제 균체 메바르 튐바타 수딩 수십 세렌타 갸즈 뉴주사바 정진 링류소 라제 직체라 콩비사바 총유 제모 주제유 손르제히 콜러시비 자와 주주젠기 잉추 남베 소도 롱로기 차주르 상부에 말라기 베드윈 일주리제 남단 당부 인비 디주 거숨니티 닥진 시직젠기 디주르 릭주 총하타 rangge ki rangde shibzu chebe rangchung suylang ki chuti ngwe se tsuyde ngoktun kwe ki sarin parton surbi zeshib dashib zene maladi. Lo gya zuyding tse mi jikdo nye gil haqzam ki tsutin sakong su tsoto ki suyda likdub chungwa. Gya suru turda tsutin ki gyekam rinlu nye she ta binam mangwe biyib tsuyib su gya zuy khepkung ki AI biyib chenpo nga chir yongja che yubi. rangge ki gya zuy sensi sartu ki penlu gyun che mebar chiru chin yu ji ju yu.
1: Digli ku ne biwe ne su, ni char, gizi chikib ka sengyur zhungle kan ki, longa chen ki chao kui zhunga ba go su bie, jiu tuan zu wu mu zhi sengyur yongja song do gongso che si. Zhungu mi ma ngu kan ki zhigui geng koro we. Ngu zi ki kub top jing zu gyong chi bie, longa chen ki chao kui zhunga ba ngu su tuan bata. Ni dong sum zhu lo lip ge, zhungu ke xiu dian bie, ting rim ngu zi ma la ki, ji zhung si chao wu chao gyu yin, si sung bu shi. 중국 캐주 대비에 팅저 무세마라 용료로 중교로 명예 차고나 롱어 젠키 차고의 중업에 두급키 무세기 급도진 조경 지비에 랭경 조 유름 대비가 카세스 유진 디나 무세 주코 용지 말라 규성 동화타 무세 뜨고 도담라 큰 용리 중루 격바 무세 닝카 뉴딩아 원고타 시와 무세 병조라 접주 후다타 뉴딩 조바 무제 뷰티 콤비라 구디타 무제 추세 토르동회 고이 갸치르 동호소 수유시 중국 미망 우칸 키 고진 쉔비 우주 제바싱나 차고이 키 지미세니 니도 숨줄로 립거 중국 캐주 덴비에 팅점 무제 말라키 지유 좀제시 차부지교타 니도 숨주 송아로 립거 첨튜 정신타 젠츠뉴바 군피 정신제 덴비에 중국 캐주 덴비에 팅점 무제 말라 지제 찬의 주니 ngu zi ki kub dup ching zu gyo la, mung zi ting bu shi ting gyo mu shi. Longa zin ki chao gui zhunga bie shi, ning kong nguan guo ta, do gui to dam la xiong nu, pu tu kong bie la gu di dong wa zi ki liu diong ka la, ji ji tu gu di dong gyo shi. Shuk zi yu ba ta, ku zhim dian ba, nu dian zi gyo guo ni, san ne ki ngu zi le kong zhung zhung ki ning kong nguan guo ta si ni, ma te cim ti dian bu shi song gui. Zhung gu ngu zin do gui to dam wu gyo lian kan ki zhu rin xuan ba li chao yi, Long Chen Ki Chao Gui Zhong Bie Shin, Ge Ke Ki Tian Sen Gu Sar Ba Ta, Ti Xin Ma Zhe Chong Zhe, Ji To En Lun Ki, Ma La Tian Ge Ta, Pian Zhe Tian Ge Lo, Gu Di Ding Se Dong Ge Ta. Ru Gu Sar Bie, Ma Zhe Chong Zhe Ge Lu Zhu Gu Yi, Lang Da Chou Ge Lo, Gu Di Ge Dong Ge Shi. Ni Do Sum Zhu Lo Li Ge, Ma Zhe Chong Zhe Song Ni, Lo Shi Zhu Ko Lo Wei Cham La, Ma Zhe Chong Zhe Bu Tu Kong Bi Ki, Nan Bu Sar Ba Shi, Ji Zhe Cha Ne Cha Bu Chi Ge Ta. Chou Tu Du Shu Ta, Ge Ji Zhen Zhu Nu Ba, ngun se tu bu qi ru zhu gu tie zu nian qi gu shi ji song bu shi ni dong xiang luo ran ge ki qing wu chong zhe dim shu tan xin shu 규마체바라치로치마타 무칸키
0: 디글레군의 비브네츠 녜샤르 계급 링위주기 장시 간저우루 개용기 사르지 링위 송교 비주기 춤제 사르슈 개브라체휴 명예 바라 랑게기 개용라 케바타 고림세와 존네 응외세 되버제기 사르지 튕콘 송교기 나바사바 되유바타 사르지 링위 송교 비주 요규 숨주소드 개용기 종타 총기탄추 제동십기 숨주소 숨라 개브유 년동주글로로 요규 조준 세바니 송 rimsi jena sarji rengyu sungkyub jimdun leja ka sumtong laksam lakdar che simbata. Sarji rengyu di nyenke nesu jenbo jirim meba suyu. Juche zuwe chensu kang jektong sumki yi sarji rengyu juche zuwar chebe jimdun nyetong laksam nyer yubata. Dagorwa mitin tongchur nga yi meba suyu zeji labu chiri kujie shu yubata sarji nyingtub nyamzo nyong yu.
1: Digle kune biwe ne zu, nyeshe kong zhongyang zuzu bu ka su sora 中央持照部堂、六四部、千岁部、杰克车天堂、地堂欧六连康集团念图。持照堂、六四、人类空道期、恰恰森别古志别、托堂切特堂。托正六志古志别、托堂切特。六志正雄期古志别、托堂切特。新级恰恰森别古志别、托堂切特。雄素面康期古志别、托堂切特所、切特抗啊、八正切不是。三儿图索不就给别、切特抗啊提达。
2: 习近平去求职三遍中国开学点遍制作人路给公遍组织教育运用起不谈习近平去当组公办全用年两大七八当中央去估计三八谈浪七三八团员年点七八恰下三遍有句定色东会职业公团团员七八三年卡谈七八卡去两年出枪遍两名三部谈七头三部冲动谈独领七八 列举出团别纽崔萨巴坦纽崔萨巴尔连接古大七八列举区团委团总支前年民族中心月别国内举举随举团七头推桑土动物节前年强制托拉七列前期假下前别古七别文化作用七七体外六点期冷路几间连扩展七八十第六年别别内区安徽合肥托萨尔科技第二届团控秋队别举电西一岁点点拉电年 Kenyi cheche ceden jengi dulin chidan saba sartu tan cheta chebe. Kenyi cheche zangsi chekyu di semche chebe chawani, semche che mekwebe tuenchung shikdu gyurwa masi. Tantung tuenkung jentu pechu cheba gyu, Kenyi cheche jyogo chebar gyuru yubashi. Kimchu lokche nyingsab salji siju gyuntu ngang laklin darwaan ta dunye. Chungmi kimki kimchu lokche nyingbo tan, mbyoche nyingbo so Kenyi cheche ni takju chekawe ngwebar gyuru yu.
0: 某些钱呢，比这宁波塔，恰甘宁波所，片面我在给你速度节约的重点，我用些热得不行了，超过原本。文家团我今年做呢，将我提到牛肝面包提示。合肥、蜀南、平原地块及中美里红旗，比这宁波塔，恰甘全部地块南坑中土有所交个面。牛肝给单位呢，用对时间面度解决去。我在七日速度七天，圆滑超一。 김제님과망치원이교제신탄신피소리주비겐기수도체바이나표주기진단첨부매비수도체겐레리기김주록세라통친시부탄김제라능충체비내주태가르통기유지주유개세앙주유디바인양경구지캬감탄괴주최고로최념주체소기주세토신티난기적리리탄록주리상마라진탄유지주유 간에 대리명리 디류다왕아바라 안구의 허페 토사르 구이기 규림 시부로 가망아야 고르기미 제답 사바티 라렌다로티 총미리 편바토바 마세 딜레기 괜히 제제 주디 제비 유린기 간에 양 세토비 뭔가 제제 주고 총총식이 갭도 둘렌탄 겐제 말라 차산시키 대결 지신규 서그베 이시 디네기 년시 진비토도 년티르 서두 지세다 타주 지세 뒤토도 철기 위바통규 징아 김채닝바 서두 이시 진에수 레드미네 곱디 닝바타 차감 닝바 랑고르통네 주강도 오르지 고르칸 민저 바르기디 트위치 제제다 미드블라디니 룰라 시기 위바시 허페이 토사르 지베 레드윈 셰프슈 세유 공지 레드미나 왕용풍기 안주 당도 직체라디니 대다 수수 소타 소바츠 대난기 신타 신비 박바솔라 예와 십르 지기 신체 대다 나주 신체 봉사를 주보타 신피의 지기다 박베 지기 뭐부 양제 대다 나르베 뉴미 진기 탁주 지기 유지 주기 락토 가바르니 낙토 고번니 김기 고사르 또 겐용타 티네 튕후 진도 주베 바라 원체 개니 지레니 뇨저 속에 튕다 지기 임 타자 개니 지레라 주공 유바타 개니 쭈고 추바 규르 유바시 정시진 기체덥 제디 개니 지레 장시 지비 담에 지리 직되니 종미 소와라 덥디 주바타 튜손 총기 기 14 진기 토담티 장도 기 터블람 사바시간 수십 제규
1: 디글레 코네 비원에 츠 롱어 진기 초코 중어 비시 랑게 기 디탕 원조 기 컴퓨터 주 라다 체니 추구기와 겹겹지비 코르교상부 응어로되니 디당키 중국소교라 타구추정신키 비짐튼교로 구디응교무시 민알 랑게키 점린팅키 지균치치수키 면추협주말라소교부시 기용수 면추추팅력구 치가탄주라교진 겨주곱주연키 되마 가르무치용이나 타뉴슈키 면추협주서시수 립토구유 계급추팅디탕오요랭칸키 주린选拔 고인홍키 롱어진키 차구 중어별시 랑게키 종탕주 지진 면주 직시시키 콜규 겐닐하 슝룬 겜니 임기 면주타 십주 균투 정신하 구디 교구단니 김키 고점니 면주 처규 유번니 리베 처수 비계 동교인 시 숨부시 콩키 면주 초딘 튕코 구지 록튠 치부타 지진키 케딘 첸카 조준치니 균통내타 퇴망괴 내키 면주 추세타 디탕 토담뉴바 칠동괴 원츠 신분이베 면캉타 종신베 면캉라 겹요치니 슴캄타 캄수타교 진내첸카 경군수시 디자 면주 소키 섭주피기 호다다니 섭주신체서교인 시주부시 티당 첩지 진내첸카키 면주 섭주 코딘치수 무퇴 칠동교시 민알 경용수 신부니부타 순베 숭주 초두 면캉 창미 진내 첸카키 면주 섭수 코딘토부타 기쿠이 초딘 섭수디네타 성총 초딘칸 겨주급주이캬 진내 첸카키 면주 섭수 코딘토부유 계급 초딘디탕 오유랭칸 기주시 리하이超이 타르믹체니 기쿠이 초딘 섭수디네타 성총 초딘칸 직도 선뢰지니 진내 첸카키 면주 섭수 코딘체교시 원바체나 로주도립튜 겨주 급주 공화 연기 디쿠 초딘 섭주디네타 성총 초딘 강창미 진내 첸가키 면주 섭주 코딘 지토 시야 진부니부타 순비 면캉니 진내 첸가키 면바 거주 바담니 성총 초딘 강타 디쿠 초딘 섭주디네라 로교 치발 낙동 지구타 다들 개용소 미 숨동 갸삼 담스부타 람수 티시 원수 토통 유진 균형 지구 시 숨부시
0: 디글레군의 배변에 주 니세공 총통부소 디진 계기 인류 김치 제조라 군대 동부의 주지 빠짐진리 부일리 인류 김치 고주 제게 새로 동화타 인류 김치기 최신 말라 투성도 동화 디회기 망편 십주 렉수 동화 갱군라 산비 인류 김치 폐계 동화소 초듄티 지주단 지덕 섭단 신부등유 자주 주신랑 튼기 기레기 인류 김치 튼세 심주 사비라 흉류 격규로 규모 동규다 김치의 춤라타 유럽대내 소소 인류 김치의 냠래대내타 강보용기 인류타 청진 김상기 배수용 강보 구지시교로 갑교로 치구시 등유 인류 김치의 냠진냠투대내비 강내라미디 자취주신항 인류 김치의 튼제 인류 젠기 림이 등조 세시마라 투성도동화타
2: rinu kimche nyamche nyamche so, zindab rengxin ki gyagab ki ceci gyongyur sunye lakdara che di. Kangbo yong ki rinu shijik jen nyamche kongpe la gundi gyobodong gweshi kase dun hiu. Zhongku jizu cendri kang, nobe tepchu shimju kang chumze kurgyu ta, zeju shimju kang ki zhuzhin yin shao hua yi. Tatin ki siju nang, kochu tuzang ta, ceci ji gyuru shepshu li gyuru che chebu kyu. Rinu kimche di min yongxie ki zersun zeju ni, mi mang bu gun pen zeju do gyurwa tang tu sung. Kim san zesu ta, kim ju lok che, chin tong che ki tun le zeta shibu rinpur yongwa gui zhi chen li. Nang ku gya chir dongwa ta, tun pur che we zeju la, ni zhi che yu ji ju yu.
1: Mi mi da chi ki, ngan zu lak bar chu ki ji.
3: Mi mi bu chi ki, ngan zu le bur chu ki ji.
1: Chu chu di chi ki, ngan zu chu zhi len bar chi.
3: Chakdo gu bie zhi ju yi, mu chi yi xin zi, len bar chi.
1: Mi chi ki, zhe yang xi, gyang zhe che chua.
3: Nyam zhou rin me zhe wan ni, ngan ji dian de, yang cen xi ki.
1: Se chu kang xi ki, yu ki mi nan, yong wa chi.
3: Mi ri ka ki, tun ji ya ye dang, tun mong gu bie ni, Zhonghua mi ri ki, sok za ne sa dang, dup shu ne sa, zhe wan ne sa, jie yi.

남목이 튠지 폐개기 남내 년전쇼 간들히게네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폐개 진남기

0: nga thang khong thu si nga ra ni thu be ji li ya khong li ya ju do ka che chung so nga ra ni su tha chi mo nang si zhou be ji li ya khong mi xian tha zhuo mi qi ke xi li ya ju so ta na rang ki rang li ya su na ji yu zha ti ni ni si khong ge nga thang ka che ji so wa sa ba si ge ya ki ta ji so
1: 임지라 나야 이 무배 내 퍼버다 근데스 전에 맨주 치고 집에라
2: 다디 심제 치고에 요 마시 대샤이나 매 당제 맨주 제비 있나 대자 된라 편제 화장 여부 요르다 더도이나 심감 토네이네 맨주 치에 딘제 요르
3: 당토랑니 정일의 균도동 균도 첨부지 제장 제와타 타니로동 심캄 디탄르 토고르치괴
4: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슈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기랑키 도고르낭규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자즈단 덴베 생겐 초벌행기 공감사 현재는 생고 초벌 리젠디 중앙농진인들이 직접리 공 벽에 농진기 디링기 링시시벨 리젠지 그벌 리젠도 좀 쇼게 리지원도 있나 다 다딩기 디링기 링시 리젠디 남노라 있나 다 다제 뒤들이야 신범망 치와지 뚠뚜 레라야 최신배 급송도 있나 신뢰 총습다 제바 유배 능등카 직급지 쉬요 다 직 신뢰에 대이나 중국의 도보다 되어요래. 다시장 중국의 능력이 도보, 능력이 라나도 담보를야 증야되 임배이나 자지 신보다 가체도 비어마리. 다딘데 송도 도다리 시인의 계급 내에 중국 신비의 논리 투진스 투진 딘데 단제이나 아 자지 신보졸이야 도지를 미슈야 직다 대신도이나 신뢰래야 통첨부 남바디 내가 중국요래. 다 탈로 차시아베이나 신비의 논리 투진 팅 구부티시. 다시전 투점 대립도 임바 이내래 중국 중앙의 직접 소지 계급제 조시 중앙 무위기 조시 시진핑기 이내 당 중앙의 접수제 개용기 자지 신바다 신중기 탑조수 내가 지신다 로딘촌라 있는 투진기 된제다 수매기 점진하여시 시진핑기 이는 달로랑 얘기 예주 통법대 라리야 신도사바대제 의민제기 통법 댐보 균종 도배 뚜루리야 로리기 집에 킹 유스 소나시 시진핑기 이나 심가 등위다 세숑기 땅중앙기 탑주 그지 나다 년대치보다 총습 교육에 다르게 용어리야 그디 댄디 동마 신다다 신비 신주 숨기 시주기 편류 치로 동마다 신뢰기 축도 튕기 유보다 뷰제기 편제 치로 후다 동마 신비 버버 축교기 탑람 갸게 동마다 유법도 뒤네 내초 내점 지둔 숨댕기 총습 준제 자지 신비의 초와 디베 디기다 지도 댐바 용어 체크스 낸드나요리 중국 신비의 로리 투진 팅 구부디 차르베 급수 인내래 변종기 사조 강선에 인해 로리 땀상차요리 변종기 총습기 유민미리 찬용 꾀주 초구의 용법대 인하 니동 중리류 고롱아동 조기 급주 거기에네 니동 이슈 쨍을류 고롱 친이다 솜동자다 계주 캡시파르 댐보로 파르신 로죽송 기진라 로다라 찬용 자제 죽지다 정중 18제 파제디나 개용의 앙탕부르야 레비오레스 계급 동지주 변종 닥제 지접루가기 땅주 소지다 지접루비 바상기 석급하여 숨바리 다 현식내 슈부인나 개용의 앙탕부테니 공백이 중재 신조부르야 응은의 주바르 촉에 10제 춘주지다 신조교기 교주카 딩섭도 동하다 신조교기 튼지 교진나서 그룹 체배

좀기 딩캉 이기 제네 디니투야미마 군접룽티네고 베게티남기 좀디인가 제리 제이

0: 립튜 샤환타 콩키가 조니 톱산 나리가 조치베 가르샤 니 닌칭 덴베지 뷰지 토리가 데제 비캉네 덩긴 키용웨 에르세르 기수피 시베 조야르게 녀베히 티니티사 타르소 치강키 리차드 키르티만키 노진 조야시 조야 디지부 팅지 담베지리야 양갸 팀카시지 담비히 쇼칸 톱산네 마르튼 용바타 추모 수조 토리가 샤소 톱산기 나로네 수부총야 남부야부 유비 슈누마시 마르페바타 범티 녀캅저리가 되어서 샤환게 콩기셀이야 핑핑스시 지금 기회 럽드네 태바타 칠레니 조야시 탈란 증내 칸리야 레고이 게모타시 지세추 세모티레 추모기 루주 푸숨 쳐보타 셀라 초베지 니 노진게 감투 주규 신부티 팁숑게 강라 냠모다르 쿄니 주야 주와 데네 디튜 나리야 냥아 지뚜지겐 기초 주양키 장철 주티 니 감니 티비 냥아게 사벼라 라리야 츠소시 지모자 지토타 파타니 슈키 다튜티다 튜츠 깨진니리야 뉴고뷰시 더블게바타 자와츠소 티니 서두 남바르저괴 튜셉시시 냥아 잠리가 딘베갸 지통리가 게게 제사시 민소 랑콘르 로포르도 충네 염용 지바타 퓨미기 조게시게바 나외 튜수 녜야랑제 뜨거 시구토리가 파모서부시 차유바타 딩예 락베치비 랑콜기 로꾸니 넘부카르부시 띵오타 자오타 시발 뜨거 람잠키 칸캬타 르브집잠 통워큐로 티드 티디앙아 티달라리아 뮌베츠리아 미세워르쿠르소 양갸르니 교르격투 니기브짱르야 쿤소 니 므부치부티 기금네 도수파르게 팀비히 충시당진키 통도충충티를 라고청투 보부칭부시 영수수 기용어타 너튜네 팅튜팔 천지타 보우니 진르지딘키 추도네시 관윤타 콩기 착제 지주 유주 다치마타 지게타 콩기 착제 교유 쓰르교도 없이 녜끼리야 쓰르회 춘치에 나바신 시그 토니 나타 거조 파르키 지동티 서도 다서 녜 도니라 교투 쓰나 녜가 지티 지글라 좀 치사비히 라바르투 산네디게 포탈라 착바르 토르가 녜가 쳔바가 셰시 비오네스 핑키 시네제 你从这开点厕所，我记你最头前单位去，平起就是你妈，可没见不见？可拉啥个小事给他做？其实，刚那他送你出来个，你老大个接单子，空气看不见清不清？空气阿姆拉你强子起心，可惜他点不行事。虽说讲的呀，你怎么就改变，差不多种种事真也多。我总是硬在记不通咋，想到他把咱吃，老总肯给亏不少。刚才另外这边那所接不赢，头上那里个打出地址这样规矩明度，空气阿么垃圾个主要就是那个明度，悄悄连送级别接了呀，悄跑了抢了呀，难接。等下卡拉索托明度，听人呢，旁边把那个卡拉索是。红梅巴拉没别急了呀，藏不落中苏最熟悉。小平给死呀钱呢，让给朋友湖南那只死的，接着让卡拉索开门着。听真个卡拉的，卡拉你苏苏苏啊，是松鼠。我卡拉苏没心了呀，你苏听这话了呀，你没事那么心咋？俺们来给他透露点不难啊，你卡拉苏呀了呀，能当面谢谢不赢。今天平起我头上那里个车主，头上那落了呀，说过开些几趟，别再开些许多。那么对的呀，我才算忙不起来有嘛事。目前呢，路上偏偏了呀，居民给我这样他有嘛事。平起我了呀，你阿姆拉刚才了呀，你不要事，时间留不住。我平了呀，儿子，让给阿姆拉了呀，你看他索性个的时间了呗啊，时间吃不赢。平给国舅舅啊，嗯，你阿姆拉的呀，给他给卡拉索性格的写了呗， 아시 녜스면 나리가 키랑게 소싱그리 삼주 셀럽주 모랑게 디테슬럽자 녜게 남교신 디세무주 제자 디테스 체제 체드락바야 청룡매비 미시 쇼핑키 룩튠키 우조월이야 탑잠리야 치비기 녜 루르가 빵킵지 지지 칠레 임베 초나시 기주비기 티네 탑창 동부시가 나로리야 엔터 동부지리야 미디에체 경우 나제 아마라게 칼라소웨 규림티다리야 갸첸시 체제 디비 티야 통말 녜 쳔베 멜론 투차로니 규타 종 가교숨레 데마소 핑게 군수 능미 딘제 서마리스 제럽추 제자 나야 지제 뛰어체르게 줄소 녜 양결 다면에 녜르마 싱자 술게 미는 디게 채나리게 루니 지그지베 스제 치비 코뮤 양결 나리야 고유유 제초 다양아라 자그치 데리게 줄소 녜 양결 야면에 녜 세놈 녜마타 줄슬로가 스제 치비 핑게 삼는 중세 담배지리야 줄슬로는 지그시 다 이내래 디 추모서 뒤모도 지게 비주등 마루 셀럽추 티달 나란 차가치 데리가 팅 숨불류자 급식신 가르쳐 이미 머신발 줄소 내 심내리야 법제 칼라소고 삼추 이내래 나리야 냠뇨 텐제 메자 츠그지게야 줄지 체르티레 라바야 야고제 시미톱제제 쇼고 시시시 두고 삼내리 탐디야 쇼고티 좀미 봄전능시 봄보 지글레 두두마소 티네게 눔루과주디 쯤바 빙게 니 아므라 식스치웨 세리디야 니브요마시 제자 눔뉴스루아 셀럽추 제자 방미롱주키 밍체마락비치 니 눔뉴뉴시데 루미 눔차고차베지 니 람사 체나나리야 쇼고루부히 눔뇽차자 쇼고 람산시제 쇼고티 랑게티리야 자르소 뉴스 자차부터 체크고와리야 니 추교 치보카 루부히 제자 체랑키카리야 눈니 나부시 키워타 니 쯩쯩이가 사팅이게비 니 지다디게 통베지 빙게 나카라소미시바 시네신소 빙게 니 라부니 체지파리킬신지 겨투 체니스소 수조기강리야 깔나지미 조고기스비 세숨샤요시 핑키 아무라탕 공기지미 칼라디네 캄캉야 쥐모소 니 체디리야 초와드두산바 체디리야 참망참마세 토통리 치르시 카용구두 정도 장긴유비인자 콘소나와티산 마당외급이야 니 제포보캉키르요지 조고치교티 정무장기한세비히 니 칼라초라마다자 핑키 아무라기 남규리야 야루시라 친서 칼라세 사르괴지 니 노동칼리야 두동레카제 제아유 세제 카야제 용료로 핑키나네 말투연친제 니잠키 맹캉라야 포면진요가 짐히 치수 핑키 아무라기 급유튜 니에지다디리야 딩조티제스 제샤 공개 노주쇼야리야 짜고마시 짜고야디 게머깁디시 제자 포션디 옛나와야 조부충 스제송샤 제자 피그진게 나타 빙리야 친중기 등규 중시 내가 최후의 니시 나 김리야 공세세제 뉴스교배 급리야 내 면도 내월이야 샤부히 빙게 면도 몸 통틴탕부인자 나라 니쿵비 고급탄 규제 고토 메드 마르드엔제 염전 침부용아 디르갸 지무지제 디샤 멘데 포르투갈의 자티 나라 니르세바타 가저 뉴베 콩기 좀다타 지수 중회 멘데 소그니 튀지토 나리갸 카데제 디샤 제자 니 게 강규 깊제
1: 수고 되아
0: 시엘르비히 나라 시다 취제 니야 용수 세소 카니 멘데 속에 밀리야 대교 말다. 셀럽지. 빙리야 디슈 뷰다티 럽이 원가 나라 말 니에마타 平给拉雅面对所有的阿里家卡点

0: kirang ne khen du be thun
1: kirang ne sen du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ang ge ling ge gong gam sa chang mei jin sai da la kian gu ru xuan ji ta nyam da jong wan ni zhong hua mi de ji zi du dian be sui jun xi yin la meng si ta ji bian xue xue le dong ji su xin yan yin 레젠 코메나 만조이나 하서 총기레 멍시 레군게 캬공수 유베 하서 총기레 참지 지조 레돈 쉽슈 튠조기 겐구로 더 좀라서 제돈 진디 쉽베 저버 파르제디 구딕 쉬스마이 데링게 레젠나 콘다 콘기레로 조 롱 투그점게 링려야 케르갸한타 냠다기 겐군 넘려야 쉽슈 주베 뇽조라 탕 낭심게 강엘레 남바르 게디 저와 탄 최고 치다라 진주 콜라이나 샘덤 루프송베 저버 메제디 구딕 쉬킨베 랭게네이나 제돈 센조나로
3: 그나저 라비치문 토염버리 다 장물로지 전단을 차셔베는 시행을 차셔베는 통계 차셔베는 첨부로 봐 이내 레리 신다 마담이지 창매 두명도 레리 지소 쉽슈기 레리 딘데식 담이야래야 삼 크리스탄
4: 땅 데 나링아레 데시 브라지시아시나 땅아레 파마 있는 장아레 발라에도 고즈 있는 자 ngi agulaa khutsu inaan zhaa, khutsu inaan zhaa chunyungu di naa taa minu roobu cheeyaa da inaan zhaa taa nga zu lungbaa di naa pen tuyaa an zhaa chunyungu naa chiyuu ri taa pishakaachaa naa taa nga zu payu naa dedu ngaa an zhaa khutsu su zirbaa, su su ngui doyan jee an zhaa chiyuu ri nga zu payu lia oom chun jee an zhaa yori taa dedu nga zu chunyungu di naa yaa mi balaa gyan zhaa roobu chee jee chiyuu ri anna nga zu lungbaa inaan zhaa anna ma shen taa roobu chee laa zhaa an zhaa taa maa tuyaa an zhaa sa pen joo maa di su lāchā rūma tuyā tēsū nā bālā sūsū kūrāngi tē chēchē tā mbū mōm lāchā tāmbrī chēchā ā ngā rē lē sūsū tē tē pribā tā nā chūnyū gu tēn rī lūyū yu rī bālā kē yīnjī mīnjī mīn rōbu chē tuyā tēn yīnjī mīnjī yīnjī sū tē jī mā tē sū yīnjī sū lā sū mōm tē yu yu ā ngā rē lē tēn tā chūnyū gu tēn rī bālā nā mū tē sū yīnjī chēchā 안은 세나루르한테 제야 되는데 센슈스로 인나자가
3: 도메 섬듄서티
4: 언제 진 두아 안데 제뒤에 제대브라지 제 제일 하브라지
3: 제라서 저렇게 계란게 제단 대기 멍세기 내가 뒤나네 나버도 만나서 견괴다 치고 분명히 소가 돼서 야셔 주 이야기 단통메스서 섬으로 구는스 내지 팀이 늦지 않아서 발람나 이내리 다니지 빙자한테서 망부지게 있는 이제 균대행기 소소하게 슈세게 총장 미안한 샤 대서 나눠를 아직 강해 유배 망조를 해야 된대 소소 간주 지적을 내가 세보다 퇴념도 쟁하나서 보고 타키나서 준주급을 이내 더 슬롭스 경고를 와 당하나서 소소하게 제튜브에게 차분 논조를야 하라고 제 가서 제튜브에 야부 요래 제 제아서 제든지 송부를 와 대송부 능지 지난서 이내 이제 라도 퇴배 제래야 다른 능시 발라담라 근조기 슈기인의 된제 지나서 있는데 담배 된제 제배로 상동에다 삼문군은 스네리 양 슈기인 탭스스 네 대등 하나 주 다시 밤에 돈에
4: 테브라 지지 인지지
3: 그래서 다다 다 지나는 소소 돌든 신은 하나 주 다시 하기 다시 조간 계제사 아직도 왔던데 봐 제 밤에 동의도 아니 주고 계게 당부디함이나 미투신에디 인스체 소소와 어떻게 이제 계란에다 대슈긴 딘데스 대제단데 레그디 치워를 와 아스타다리 당나서디 레그디 딘데스 타톡 체드디 지난 당불 앞으로 타는 제 주고 명시 레그 체드니 만통베레
4: 니네 명시이데 레체버 봐 레데 체인데 체드 아는 좀 다른 거슬 명시이던 거 지금 남아 그저데 딱 근데 제우래서 이제 그거를 야보시라 중아 그거는 이제 라제는 아래 다 그래서 레사 코나로게 다 그래서 이제 나자 침이 퇴비 부 지르바 안 되니까 안 돼 그거 돼 제잔 돼 다다 안데 야보시 그거 야보시 좀 안 돼 이제 제브릴레 돼
3: 아 레스타가 나서 숨어서 당도만 기란서 그냥 문세기 레게 제르바 아니 쇼 다지 인가나서 멘세기 잘하는 얘기 나와 근데 다시 지속이 쉽슈기 근데 튼소이 수비는 아니 야부지 여러서 다다 기라는 거네 전에 제 삼도래야 따주고는 이제 어 내가 딘데지라 소소 초부지 조제 내가 딘데지 최삼배 삼로 다 딘데지 유백을 다다 기라고 나서 다 록도하면 연어 제 카조시 되나보다 기라는 게 멍세기 다 그래 슝기 내가서 내미도 다 슝기 직시 소리 말이 지네 마한테 이제 엔게르게 튼소이 수비를 봐
4: 제 도스라지
3: 스타다 아니 제 튼조디 수비 교림 돌아야 기라나 야지 강에 함 야나 디 수비 교림 돌다 미단데 마부지 두비 봐 엔티디 제 양기라는 게 밑에서 두바야 제 가래당 하나 저 세시지 엄마로
4: ติคนเดียวจะเลยเชื่อสิ่งที่มีตัวอยู่นะที่นักคนโซ่สามล้านจอยยามนักคนโซ่เคยจะเชื่อจอยยามนักคนโซ่เลี้ยงเด็กสิ่งเป็นนุ่มกิ้วมาสุดที่นี่ดีสิแต่งานแต่ถึงโซ่เด็กโซ่เด็กแต่การเงินสนาแต่ดึงดูบ้านนะยามแต่งานโซ่พังหัวใจเชื่อจูบบ้านแต่เลี้ยงเนี่ยเลยเลี้ยงเดียร์ยามจะสุดแต่กินอะไรเด็กเงี้ยเด็กยิ่งสุดแล้วก็จูบบ้านกินอะไรถึงโซ่เด็กสาวสาวยิ่งจะยิ่งดูที่เด็กแต่ ང་རེ་དེ་ན་ལེ་ཁར་ཆེ་ན་གང་ཡོ་རེ་སང་གི་ང་དེ་གང་ཡེ་དེ་ཅེ་ཅེ་དེ་ལེ་དུང་ཡེ་དུ་ཅེ་དེ་ལེ་གང་ཡེ་ཡིན་སེ་ང་རེ་སེན་ས་རང་གོ་མ་དུ་ད་ཅོ་མང་ཤུ་ར་ཅེ་ད་ག་རིན་སེ་དེ་ཡིན་ཨ་ད་དེ་ལེ་ཁར་ཆེ་ན་ལ་གང་ཡོ་ཡོང་གོ་རེ་ཟ་ལ་དེ་ན་ལོ་མང་ཤུ་ར་ཅེ་ང་རེ་ཐན་ད་སམ་ཡ་ཁོ་དུ་ད་མང་ཤུ་ར་ཅེ་ག་རིན་ཡིན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대 파야부지 제야라 짐지 젠다한테 싫어한지 달라다 마트에서 뒤는 싫어싱 말봐 마신할에다 게나 고속이 로봇이지 진유에다 게나 지르니에 체면 마베게다 란드스 닌제란드 레인데 체 체야데 갈레 카브시지레라 저스 레야부 시비지지에는 로봇 가르치고 나가서 러아스 오늘 남주다 레토네이나 자얀 러야 이나자다 가서시라 냠뉴시라 매서 고스 러야 이나자다 파츠라 체무고 매브체 츠은르스 베로보시지 체뉴 근데 체제 다안르스 칼레칼레 근데 체제 땅아 좀 시주라즈 차야데레 게라고즈 로보체야데 단 망주라지 고스 로보체지 가지니 언데 지야는 가서 레 뒤야데 레문데서 뒤야데 조 컨데 인스나다 Tēn āmā tā ngā tsū lēw dūdū nā sū yu tā ngā tsū lēw dū nian tā sū chūdō chēn yuwar bā, tā kū sū nā lēw yu. Ngā tsū tsē yā tē tsū tā mā tē jāmbā shīw chī tū sē yā, yā mē nā kū jūyān thā shīw chī tū sē yā tē, tē tsū mā rī shā. Tē tsū ngā tsū lēw chēn nē tsū kā rī nsū nā, o kū sēn, tē sēn sū kū bā rā chī, sēn sāng bā rā chī, tā mā lēw kā rī chēn nā lā bā, nē nē tī tī rā yā bū rā chī chī, tā mā yā mē, Tā kāsā tūnsuwa mīndā chārī chātā, ndā sā chāmsi, chāmsi dēnbī mūjī yinu. Yīnchī mūjī ngā sō māndrū tī o kōr tī lē chāni yagī, o kōr dhrāñyē chāpu kāsū mūdū, jī shū kāsū mūdū, ndā sā kē yō mārbā, ngā rū yō mārbā. Mā chīng tī o mā chōb tī sō nā pā yīnchī mūjī pā sēn dēnjī pā Zorachi, Kachorachi, Sengi ina ra, Sensi Kuebrachi, Ani Yami, Dakandasi Lugre.
3: Tanga Inji,
4: Rintang Tawadi, Rintang Tawadi, Pani Nga Su Chayin Jochi, Tamina Inji Miji Yabuchi Chagandrumzi Jenga, O Tanga Yungbo Desa Gui, Yungbo Desa Gui, Anji Rachi Yungu Marwa,
3: Kusirachi. Ani, Tata Kirangi Songzongri, Ta Kirangi Zoyu, Tandeji, 당동맥이 튼조의 주변 조림처럼 이내 매실 내가 간다 간지냐 강의 열었어 이내 결항게 오늘 지금 다들서 강의 성금이 되었어 뒤직 주변 조림처럼 야 결항을 높여는 아니 내리 결항을 야 잡교진이로 소관을 안서 명세 결합 구조야 다시 저 토시세야 지금 쉬 강의 대중 두두 갈래 대중 스케 쉬야 미스 강의 망부지 있는 저 장게 야 무슨 군주 마 라지 독세로
4: 지스와
3: 대단 대자왕 하나 저 다시 접수 튼조디 단대 바로 자신다 공조선 첨부를 받는 사람이 십주로와 미십주 대조의 제야 뒤에 그림처럼 이내 신다기 제 미디 장부 유와 미디 중부 유와 미디 이제 다시 체력이 라제 이제 십주 유와 이제 미스 가르미스 조금 하나 저 참지 시에베기 다시 튼조디 민균 송배지 기부 배자시나 샘속고요 다른 이제 제 만조 견견군의 야지 조주경나 매 다른 이제 제 부부 로젠다 인데 네르 수티지베 규림전에 야지 수나다 딘데 메베 미 다지 갑조다 다근데 지 결안조다 지 메제린단게 따와 충배 밑에 두비인스 진짜 뒤인도 다든 하나 저 제 참제기 다 제 지도력이 튼조디 다 바로 제 자기 부성 소보여야 되지 아 다 미대서 파즈 셈버튼버스네 민도 란서 소기지 에 다 미신달이야 제 쉽시 주야게 도튼버스네 민도 딘데 손자 다데 팔랑 하나 저 튼조디 제 제시텔리다 차제원이야 딘데
4: 스레스
3: 네네 스타다 안타 지랑게 저 레게지 비죽기 레게지 다 망조를 편도베 레게지 인도 단 레게지 제 그림으로 써서 심구 체슈 대표다 하면은 제발 가고 이제 열어 봐
4: 인도 많이 나가래 춘중고 디나다 언제네서 근유에다 대응고그리서지 가서 셰주여기랑 언제 르나 자라가데 인도 바다 니도 바다 가서 중간치 멍시라 님도 레체지 다겐 중간치 멍시기 다 레체니 레자 라자시 멍시기 레체니 그래서 가서 치지 되나로 다데 냐르부드 반저서 인제네 다 차차비 돼서 되나로 가서 멍시기 컴바 되지도 베 베데나로 수디오레 다 되나 저 시한데 Dindu bandrasin da ngazu yandu di da leche nye be da susu nane buhu yuebe suru che, pama yuebe suru che, nirba da ngazu, da dindu ba ngazu le nazi ten gore su di, xie na xie duwa kina, chega na zhugurba. Da dindu ba ngazu kari yuebe suru, la shu kuenbe suru, nda chimbre, chinje ya, chinje, de xeshu che yandu di, da dēn ālō mō yōshō lāzi jī tō dā ngā tēsō chā sābi tēsō dā dā ngā ngā pā lē shēwshū chīgā rō tē dā ngā dēn ālō dīng dā bā dā ngā ngī wō dē lē chēnyē tēsō dā ngā dā khuzhū ngā dēn ālō gē khuñi yīn zā ngā dā ngā khuzhū sām tāng gu rō bā dā yīn kā rē lā shū khuñi jā chīm rē zā lā dē chīn sā tē dā ngā sō mōng sī gī lē chēnyē tēsō dā khuzhū shēwshū chēnyē lō mōm chīn dō gā rō tē dā Khusa xie baisro, zho nang yue baisro che, an khusa nang yama xie baisro nzha. Nawa jie zhe ma zhunga, ta tundu de mi, ta gengo de bola de mi ha gugi, aja de mi ha gugi, an de ayi de gi nang ninsu kandu ime be ha guduwa, khusa kye xie du la, ta chusun nang karirdo, karirdo, karirdo, ta gangi karirdo, xiosho karche udo san zhasa, la duyan nang azu de, dēnā lō tā nzēnē chā tsābī mūtī sū lē yā tā wōt bā kē shē bā bā kē shē dī lā rī sī kē tā māngshū tā ngā sū mō jīhō kī lē shē nī tā mōng sī kī lē shē nī dī sū dē rō bā chē jī rī dē tā lō sā kū tī chā lā kē jō dī rī tā dē kā rī tā ngā sū tā pī shā kā shē nā mōng sī kī chā lā dē chē sū Tā khusu su dhe yo rba, tā māngshu ra chi, yungbo ra chi, tsuwa dhe rba khusu dhe. Dhe che, an dhe che bre se. Dhe ma che bre che, tundu dhe, nga su mangsi ki le che nye dhe su, su su namu dhe su. Me nyo, tā pyo me na nyo, khusu tā zubu debi yo marba, pyo me nyo, ma ki, su su ki ngu na nye chala dhe su ki chi, khusu tā gan dhru, an dhe momu che dhuwa. An dhe dhe a zi san ya chi tu, tā nga dhung dhe ya yung dhe, tā nga she bhe su ra, chi che bhe su ra, che dhuwa tā nga su. Zaman dhe su yang, khusu le shi yu ra zila, khusu lo momu dhe, an dhe su, shi shu dhe che bhe dhe nga, tā, yabu shibji re sangi ta sen na lo le le be karisa shamsen shu chima me na anta che tu mara ba de ta susun na susun ma chebi che susun kuzu chebi de chi de ya susun le riba zara susun na angi na mu de su le ta gandu de nga de mu de su ga jin chim re sangi nga re la inji mi ji pa ta le de su mu tun do yabu che ya de sen shu ya le du wa
3: ta kiran susun kiran tan tong me je le ge de 집에 다 고용 되지 하나서 이제 바람나 쇼킨 TV에 서치 하버도 레게티 퇴지 부재에 대한 바다 퇴에 리주 된 버스 제할이야 양 하나서 멍세의 군소 잘했나 이제 저 잘했나다 되지 퇴에 지금 쇼 기회가 비셔서 하나서 이런 소소를 알행이 막 군유에 제네스라보다 나서도 그거서 기란 팅당 보 군소 대주도 기란 그 셈을 야진 감자다 이제 이네 이네 군소대 멍세의 잘했나 이제 너와 큰에 매 바로 소수 배 군소 셰프 주변 맞아 랑기 김상의 내미 내 고름 저 군소야지 제 주심으로 서고 넘으로 서고 된 제 계제

0: 제 다소소 빙자네 이제 저 소변다 진내 이제 계획 비스주를 된저 건조로 교체받아 니네 랑기 니고기 파목 빈지를 되는 건조야 로고 제베 된저기 제 소조함이야나 진남에베 남베 돈의 건조 쉽슈 주베티 식튼데 대외 계란기 단데 하나 저 참지 지조리리기 다지 당라 튼조티 대외 지다 야고 영향을 야야지 소소 심슈다 야지 군웅 된저 테스
1: 좀
0: 걸어 봐
2: 생겨로 올린게 땡디 중앙 농진 이제 지게 불이군기 벽에 농진 리잔아 구직 슈베 강정 돌린게 리잔 슈스마이 땡게 슈된자고
3: 직튠 속배 도시 땡보르조
4: 양귤 렁부 사바라 베베귤
5: Zenken No. 2, Henge Gukamsang, Xiangle, Jigtun Chokbe, Duxi Denpurzu, Gyangkyu Lengbu Sabar Bebe Gyo Jibbe Chidi Li Chen Shukyi, Tirimwa La Saji Jungzi Song, Pege Ki Guinu, Jigdu Ji Shiba Ti Sero Na.
6: AI Tumi Nyendu, Turab Sabe Mozar, Henge, Gukamsang, Ngani Mi Tup Rinu Ki Nyendu Ba AI Jumayi, Kirani, 年年准许别来参赛度歌手吉林别先冲去金鱼总统月别杨金鱼马本陈素康去崇明塔雨国王明牛我西去以往古鱼德地新康西给南图嘴马塔成龙昂去唐永鱼牛鱼哈伊强小起滚去垂在列国我给摄氏度送至喜剧牌切个鱼景他们进不去
5: 丁杰库又去罗马特最军统切月季写不是正康期库又去电木大看了强小姐过娘子没本期宁度铁位离别过年写到切就肉上土语本身重给你强小姐过娘子马期丁西色归是银了强小姐过娘子马期刚马唐贵几个没几样进语过是鱼银本身重给去鱼不谈丁不谈特忙娘子期当了铁心电不讲不谈 같이 듄토 방을 침부 듄토 규베 미시기 라갸 머진 탈 침부 제베 바울로도 제러 꾸디 다니 창샤자고 냠지 현소기 닝도 미셔네 미셔팔 균진 체디 레초 레뒤기 닝도 타 도수 나외 직도 지유 사지 지슈 송종 타 사지 중자 송종 체바디 니외 로셰진 배신 총기기 총기 용기 계치 진로기 럽스 딘시 송주소 듄타 사지 징외 퉁공이 깨깨주 겹에 군남 토담 장시 주준부타 양지 유기 계급기 체도 랑소 르당와서 전에 남장 냠수타 림보체규 꾸디 단유 창갈 뿐디 송갈기 락제제디지 쿠토 네베 잘고 냠지 마기 지슈토 링뉴 뜻이 체린 직체 강교 꾸디 체유 제로니 동야미 니슈 장안로니 타팔 배신 총기기 림지 체나 사지 주든 作为 최근나서 팀칠동하장변내망초 미팀 70주시주르 내린슈유 사지 퉁공 폐주의 야부체내 피계기 군유 공부지유 보송종 황자위지 총출유배 창샤자고 냠지 현소기 천수 탕친도 유급 원시 바위 불구기니 내유 황자위지 총주 당지비 수지 버린후이 창샤자고 냠지 현소기 대는 황자위지 총주 타골토 상가를 망부주부타 민알 내틸 터동 신삼소 특징기 지슈유 지유고월주기 유부시
7: 接着你懂杨幂专门罗本身从今起从此人别讲过杨幂天作给陈素康同个题皇家为自从此组别雨果我民用别以往过雨马本杨幂与给客给切度让所略当我所杀鸡色系称大度之前年讲过杨幂给错给决定作为新旧罗面冷替松对不是给客拿车吉林起杀鸡吞共了地年讲到女主杨幂批给给特朗崔西切不谈 本身从今起杀鸡吞共他人类与国推列两季定色切割归地熟悉当托批给了归属内域强下甲过两季天作给宁度军情前列列出列队给宁度极度切的本身从今起将军人不撒别托三面切把路撒不中心于不是想了某推题提取我给他马我给团结喜剧对别国提三若那
6: AI
7: 지주니冷缩性的高低短缩速优先于不谈相望期长外缩平均性别应住马不尼溃于杨三期沃土增住狼龙的出行感到重组提高内于接着清东国的恶之旅到我周边且初年期托人数中国民马清追马期马地区改变提高地区给我谈刚年他们陪读天堂不真不是提取我期重组提陪的天堂不精追特别重组性比喻蒙特住之际重组难期过住国仓的对不是除别罗松对马马地区改变明了他主日坚持切不谈第一年刚托牌谈天内拉扬枪托牌举办我刚的几件领域米一共行车银别重密杀住杀天堂不提呢经追马起玉米错归别杀住时日了怎么又不谈出了出国约别明日吞之呢杀西提丁色学期遭我引起刚托重组玉米错大土铁打九个月龙的顿住学生第一次遭我提二十年军点打给予刚托重组七国这些吧杨前追加出给张土狼年张不追为年松南给通队铁带与国玩日日行这些给我马些莫促南给登据盲大西家绝于不是刚到重叠起武器所那么多给给登据铁带镇专门这部在民本军顶起恰现昔日及绝于记录你当家面交给罗交的总体马地交给别出给三级继续吉林军心的不是说与南面满起南边托年马地交给把腿都举不谈地交给为莫特集团组军阶级陆续集团托安排谈之，强调与其他三级关系保卫民雄，准备雄狼组织，表示为精准动物所起，切断争端切实。从此三级六十天，六个组别六千唐兵能训练，我所军用天机硬托谈，从此陆续看相端切的。中华民族抗战几代，这些不区别团练，同前期的属于，从此陆续看谈。记住给学姐了点点接了你懂点面你说这送了你送三级六岁切过天家学生毕业送中切不了先军点起绝中切过感到重组铁站千不迷津推荐家长他每场我给他站的面不提你每日忙不两对切别重组形式两对你比起站是明白是这巧了出不起因不的重组我连你去没事看的出局军团前参加都顶不谈当云他忙错玩切记肉卷切的当组用他没事听着送到这位能不是切不切就提示给他谁玩车面监他年点对这了定规不谈听众车面监他听进重组监督给我切过因为罗县人重组南出谈罗阔顿去这个军团啊人不切不谈面对苦有历史动画军南监去每日通知金山几代这些别切过别话莫地吹过冲着他给你路内所盲片我所这的盲错给吞给他作为刚才我他最切不是盆动切不了军点接引不你偏最柔软切就提示如果我撒托没吹不他让我等着拿和我所给刚才切气柔软切给你刚托引不你气质也接不提杨坚追高起大土举个月团中提示所做切不提呢？记录你多革命，你是这些略到我古巴尔甘托重组乌连起，改用起明日团之亚团别上两地起，千年托别梦是独有，千年托别重组难再过没别玩。虽然多积极，我了三级六十家天王都当年，出过错他妈提个组团谈，团之提个组团抗议不现实主管是主有，三级团功了虽属结果呢？年干年团结了，第年突破两十九个，甘托重组，三级接战他，人年如果两者取消切不的，张不追为继续谈。前总突破，马地做改变，马高去年迎接，地推前年，朝孙辈热衷能争切的，重组提给六千六门，这些不切都就不谈。明儿重组用数，金章准看整个谈天天团结从看从这处于不提，重组提让谈你过去，没加的你数，学生连续突破，规矩突破。感到重组动机切不是呢？假如你当革命英雄，怎个落重组勇气？人之前的如果话，每天七年学怎了，年龄学不谈。三级如果去，绝对永不过去家的英雄学怎心语。聪明样，打开你修看图图语。师兄去，聪明看不见赚钱的，玉米对抗皮革，动用七段切的卡托度，那边三级尊重亏谈，人穷尊重亏你人体自这几年如果话，体外马为一万古语，杨坚追赶去，这些七将给我的，如果为那许了，当我马赛， 타동 푀김키 초와 냠수용구 난츠 진네타 유골 냠구 집에 튜니 귤륜 섬무 충치 시주 독보다 직토 지톱시바 티시 선남 도게기 원체기 캉바님바니 캉바님바 잠임바타 타정원소베 털람시도 귤유 감토기 냠추 지드 세부유바디 사지 낭첸타 푀김 낙토림바 미시카르 과시갸바제지 지주유브시 지추 추치로 칙동 국경업주로니 타대 파도 교시유 고주 첸소카 낭샹바타 투비 미적지미 김상 준카니 왜 감토기 추구남 탈마호 차롱충유 총덕기 양상무기 편초시베 인주 딩이니 사캄기 주구잠모 인발 튠지기 고주스시갸시 샹랑모투티 주동체규티 망초기 초원원수 놀신체구시바티 세조나
1: 去上下边摩擦 连年时部, Mangpin Luji Sassi Shatong Tobe Jimba, Hajang Wense Tubu, Hershey Rang Junjo, Alashin Changlam Chongshun Chunsi di Kuki, Le Tumine, Longye Gomotsu Konki, Dongja Tan Dune, Chomi Tan Yamto, Lingwe Chene, Dugu, Kiki, Kangwe, Dunbe Lam Chun Gunshowe, Nedunti, Dilegi, Tamashi, Sochi Chesin Shibata, Kiki Lato Kaba Kachita, Nier Tanda Lam Sin Killer Gensu Bangwe, Denba Yinbe, Raju Chita, Lopcho. Siba Sobe, Tugun Chongmi Tsoe, Nang Chebe Netun, Tada China Dikui Shungle Kanto, Jogu Mibata, Tadon Tuzuki, Koma Yuzi, Longye Dawar, Jugu Yube, Hajang Dabdibudu, Ji Chongmi Jang Laki, Jue Yubshi, Tini Chunsi, Dikui Dang Chigyup Tibu, Gupti Shungmi Tsongdu Lege, Dushi Ladar Cheto Shungle Kane Tundi, Mangsoki Tsoata, Nijar Chibe, Sunyam Bube, Lavin Shishi, Dikui Ki, Jibe Longye Ta, Shuji Lene, Lene Gunkyo, Jesse Chitu Dune, Chongmi Bunbe, Menchu Genju Kisijuta, Gensu Kelly Soki Netunle, Sane Sato Dulian Dumne, Lobdun Chibata, Parkyamki, Jangwe Zangsita, Jibe Jigu Yamsu Soki, Letunle Tudo Dile, Munzin Zilinta, Tuga Dar Taksu Chiba, Nyukzin Chiwe, Netun Rishin Togu Chene Monkey, Netsu Setu Sudi Mangsoki, Rishu Rishin Tunguta, Tunda Tangar Len Yube, Genin Chigu. 天能安处农南熊狼丁居他接不应西巴塔。亚水处那狼火角色开始看女家贵西巴索于是马松孔或是让中中孔明狼起冲凶孔院狼地归土措别冲突西个托冲明处地归居中天上让起得去去于。光明狼冲凶起当足用起端度切巴塔冲明熊端处多冲度腾金切西切地当塔芒措起写书地内抗力解的金子给个玩起全面抗塔明芒推措给去米几度色起 给的冬季康索康贝南起全面切于对于地归给汤清塔康信西康索了第一年康期雄团全面起盘动对的娘对娘出给让中人不杀不洗催熄前年地归塔米斯玩盲对这三组语明年盘地归卡给亏穷起这届盲错了尿着说他康巴尔出杂吧杀我出浪嘎巴盘看书将为坑穷土崩吧
7: 落索要切搞我索起那段你给他怎么全面切呢他去切别吞大月期苍面吹多切不谈刚刚月期苍面若然切别那不上不洗切月国地穷穷呢熊顿全面看盘度全面切于给我怎么呢盲心给通面深顿提点内给我们刚提浪冲冲提红的规矩规地熊烈抗起小徐格空提地规呢冲面轻度别不洗提红的规矩推长途接着谈 참이过去，聪明错多，感情错不多，所以他们那错句，聪明是说越南前几年多入几个月，老那头位监管他，万不关键，你不忙错说，这句贴都没地位错几明年，你过去做那没错的，这只算的人工啊，国家的局不谈，推广相对说话，连说连厕所，你认为其他不语。
8: 过了第一托了，米同就是调教咱们错话给些月，先当民主为其他人体会一下，很多穷。说是南北托人做局谈。
4: 소스 남비 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쥐 소스 남비토니 파쥐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붕치 키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停了不前，中国南北界的别不前。

九岁，我的姐姐十一岁，我的弟弟嘛七岁，哎呀，母亲父母亲带着我们非常非常艰苦，跟着部队走到了淮南抗日根据地。

0: 国共产党万岁！
1: 开枪！
2: 哥，
3: 乔年，快，踩着我上去！
4: 哥，我来了。
2: 哥，我来。

0: 탕취 주시 개컵탄 서구 중주락잠라 쇼주 주심시 코르시부 쇼주뇨 총키 개컵 진보 니부인 병원에 랑게키 쇼주뇨 총키 시크 균퇴가 치료 조심 유부타 청진뇨 총 요소 개부달 피게 조심시 중국 자계 단년타 구지 주지소 청진 링내 튠제 치계토 경료 탈심시 중국 로듀 총튼키 코르시부로 구디팀니 계산례 주요회 티오동타 소례차지키 탕주 주시소 뉴송지타시포로 튕긴 띵섭시 주로요시 浙江토 明儿 총두치송구 조송주부타 계산례 주요회 로두총튕키 려구주치 개용키 둔차도립시 浙江行经 총튕팅기팅잔 周香俊키 원주 티오동타 리디 给三名职位陆地总统积极去自由抗战总统指挥念之空壁东大了国际中心东大托萨拉泽塔让地不到天界秋冬秋秋的规模大年积极去秋地小区马拉族用抗购抽藏东区营是就不是可是不如小区住不塔你偏念之起不地让给去小区小东区给及整治女伴秋冬期不塔去做 뷰리키 쇼쇼 낭지 지기한 규마체 바라 치료 동신유 로디처츠 랑게키 진탕 파르미어 록진타 경우 락제소 쇼쇼 캡콘키 고기츠다 나로에 개치를 동원타 낭진하 규모 동회 쇼쇼 까르차키 버시사바 용자치니 랑게키 니페냠게키 냠나토니 점린타 콩피 규코가 냠주치 심시 송튠부 부자 신비 원조 쉽소타 추구 십제 체리 냠소 쿠추지타 키 속짐소 소준레지 키 상차르딘베 쇼쇼쇼토라 구디다니 쇼쇼뇨 총타 쯔르순 소준레시 냠지 피게 주교로 구디동교히 초외 정신 키 쇼쇼쇼동 키 명원베 돕쇼 구비타 개콩소 지회 제주갸기 진내뇨 총 키 뷰세 토르동타 편제 치료 주교로 구디동화지 체니 쇼쇼뇨 총 판륜 키 비시 사르바시
1: 出席者原因是就不是第一个问题被问的是人类他与国的被你家了人类团队被给给龙安山中央把一千个用着写不谈天狼龙安山给一千个中央被人给人类团队被给给几浪着谈昨天连给给人切到借卡塞说不谈人类他与国的工作给人类团队被给列队决定电别公的规定今天人类团队被给给七十四不过也不是切个人 年冬亚米松就了离格人类团队给细菌团金融给毒品球队品质界透露着团人类团队马拉阿尔贝推上的动画团队三队女吧温塞推背切了中华比例团队扩制阿尔贝推送措施动画人类冲着阿尔贝塔的人类在去阿尔贝出去推吧团队给解决战队女吧电表昂切了中华人类团队给各天人心给内部阿尔贝三天的动画 编组团基础配给团米群用的配给主角的工地动物女吧阿尔贝温塞推动动画界协助引起规约中国车队列的团组及操作学部团重新解决攀岩机团列年规了母体工地当天在具规制机频率母体切入动作团比例囊团及IP团那么英雄联合团 团队来给为年底节一类下的电影这次在聚集明文被读书阿尔为准备切据一部团列里提军队昂表现托话团年度南北运平批给销售电表昂批给东局这一集局局加尔归囊确定其连给规制卡塞切一部的今年团队扩制及频率切入动画团人类团队给普西萨巴阿联盟瓦基信团恰不切归 年年三在三队给女巴追求七十动画团人类团参赛年纪定色级别特别让女点最细下归孙女在去比赛投入动画的工地当年人类在去给明月被读书矛盾起归新年年龙前被孙秀票团人类我在小区出赛投入动画案年团队年纪团平均工地动作定色度当年人类团队团与国所至于团队年纪批给了工地动画 除了团队配给的规模列举了前提，三公团重建团重新给人类团队团结人员配给用完了工地动轨。对于人类牛总给球队读书起了动画团，培训给人类开了团，人类团赛阿联盟话，怎么能够确保了工地动轨不接应？毕竟七届给六零年别，给在人类团。 유고르 피게 심주 강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클링 개군 컴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레젠 슈구히 텐디 레젠키 낭튜엔 존히 정규 뉴규 사비에 박파 콜레지 포 공유어 칠동 지진 유배 거스타 아프리카 정규 로칸니 상하이키 점링 젠제 파스키 포규 시비에 코 정규 튠지가 지비에 된자 규경라 규디 당티 성신키 점링라 텐링키 도쇼 냄비에 코 중국타 수지키 장미 총튠 추추 진보체 파 튜닌 첨부 대유 지비에 코 중국타 하사스딘키 로그드 총퇴냠례 모투 딩섭타 딘디 중외고소히 샴르 팅디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저나 중칭기지 웨만 뜬소디네소 잼디토키 로그유키 쥐박바타 록세 로그유투코 링뉴 춘진소키 루라니 지게키 뉴줍성피에 도쿠 첸부지피에 튠제수 교류시 콜롬피키 뉴줍성파 아와르고인키 로그유 박바니 마웅피에 페초지인부타 종진키 알러 중쿠유 박바 튠레키 순수 통토 주충시 교류시 뉴교사피에 랑고르타 박바키 괴코 균투안 체조조신휴 Nyedong yishu zeng loko nar, kulun bihyar, sartu togu yu jebi bakba, jik gyan le ge wotang. Bernum ki rinkung pa wotie, zhungku loku yu bakba ki, chike chomse, ngar hui gya chir chin yubshi. Nyechar, gom nyishu pi, zhungku ge ji bakba, ngwe ma dun co, chung jing tu cok sin. Gop ti jem co ki, jim kui gya gyun le, ming wu nyom chun si mo, chi jur gu sin pata. Kele chik dong gya ta, nyishu jem dun le shu yu. Kolejipu Bapata, Logu Kolu Buda, Galaxam, Jemdun Jessin, Koji Somdo Lazam, Jemdun Jeyupi, Ti Gikata, Soku Gejulazam Ki, Chigi Nujub Tongbata, Chile Nimchipa, Donja Kashi, Susu Chiku, Yuan Gu Yupshi, Junku Bapatuliki, Chokdun Kijin Si Yimbuni, Dilu Jem Soto, Pecho Sabashi Mun Yupti. Nugusapie Bagbatang Tishin Lokse Logu Langkor Rinnu Tsunzi So Jiyu Lulaki Zungwe Dursi Rimsin Mangtu Qin Yubshi Chongqin Ni Zhongku Bagbatungi Ki Dinsi Kijin Si Yinpi Geyong Su Bagbatungi Tungi Chibi Na Jig Chongqin Ni Tungi Yubshi Sanne Dikar Sikun Yenki Bagbatungi Tungi Chibi Kili Chukju Tang Sikun Yenki, Lula Tungi Chikin, Kile Sikun Sumchusu Chi Du Yujin. Logui Bakbaki, Lula Sanye Tijanye, Tungi Chise, Gajir Chukchuli Ge Yubshi. Dilu Dawan Tangbunne Gebe Par, Chongjinki, Logui Bakbatunse, Chi Sumge Chungi Tang, Duandong Simputi. Tuizongli Gajir Chukchuli Sumpa Wutang. Nomjun Chiwe Josin Rizzi, Bakbatunse, Chi Nishu Zabdun Tang, Ngadong Simputi. 퇴종례 가정 업종 업시탕 정종 아팔 엽시 중국 박바 청소키 중치 장홍보키 뉴교사비 박바티 계급타 석유망표 정계시키 짐주말라키 주비저키 진식토 교류시 랑제 얇게 침부탕 듄티 레지티 장도젠타 링뇌젠토 최교시 교수 조신휴 중국 뉴교사비 박바키 콜레지뷰 첨제나 판뉴 사버 순위 시제 주토 급티 잼조토 뉴교사피에 쿠리 꾸주 체휴 조용네 진보 체티 총기 와스키 주슈타 총기 난키 레귤러 미유시 아블로 세젠 쿠리 계급타 세쿠 계주계 질하 칠동 제심부타 Chongqin Qiulong Qianze Ki, Qiju Lugui Bakba Yorob Tang, Eri Chomshar Qirdong Qieti, Tuanze Gikab Tang, Sekui Chukjur Qirdong Qixin, Lori Qirdong Qixi, Qing Ali Ge Yubshi. Zhongku Sujun Khan Ki, Yuanshi, Chen Qing Quan Ki, Lugui Bakba Tuanle Pige Qinpo Zhouhui, Tujab Su Lip Tang, Zhongku Langkor, Lugui Jantu Gurhui, Lengpur Gugab Ki, Nyamnyong Nam, Bakbaki Jishir Zinchokta, 被林不他，他呢提来给养桥。明安也爸爸睡不他，老在去落在桥阳内，三点头口一片，我真切又不是。女个三不来，穷为更多去，来人难去，多票三十票，公园最少一个一万个月钱。年到年是这批老走别，张雪爸爸起来去，听闻农村聚会，本农爸爸了电梯，冲着公园对不他。明安下落归爸爸，心中三百七个下，跪地动心又不是。张雪爸爸起来去，随对不张雪去。俺老鬼爸爸说过走心了，卡脚天对人也不有别，我真这个月。这一期新旧三百天，我偏人心去，鬼地团生所来不他。老鬼爸爸看过去，这一就对吃根烟，他学着就多。昨年六年了，咱们送没别，不打三百些给我的就呢。张学爸爸看来，老鬼爸爸看过手就不提多年。女个三不提，起来开始去团子点蛋捏，爸爸团来用起点别，老在去开车开进石头口先预备，这些都不是。中国爸爸从早起动起了心呢，年冬你是怎个活儿？中国爸爸是不吃东西些，吃吃东送去送去所住新鲜，吃东稳婆，阿哥同桌给就给别谈，吃完俺心又不是。天哪，乐丁没领土，爸爸吃出个顿就赞，吃顿吃不提。推送来感觉就几百月钱。中国爸爸从早起操作巡坡，流行起我最七八十不赢了。中国爸爸吃个冲炸就不提，团子吃顿吃不提，汤面顿怎么捏？三年人心土，顶色别为比赛托为别个去，团子三百修行又不是。中间期启动城市列我把西部银河女个三别团列其给冲杀个别孙秀杀追穷和他爸爸真错西具体团列铺局期别着千不样同图片推过三回爸爸西部四军他地位路拉层级人女心就三别接期团列接大期三千点题中间期中区爸爸团列其给其冲杀修局军队啊，都不受进行预备。目前各级主席级别，森林子女争夺期末，上海市做不谈，各级谈社区主席级别内容会，单团部启动十个展区，南昌主席级集体，南图再展七个预备。今年听个森林区内部不讨论谈。细菌接触，修建持续接口，烈日子女争夺时势。阿妈打了西塔，纳米毕业，学农先就出，他虽艰苦留在他，除了十几钱，才了月教所，南昌就出去，真最难修个这套。看着他念头逐渐结束，他同阿弗里克给克皮，没能忙不远近。南美毕业他，阿弗里克给克先过去。个体森林子女争夺前面那念头，阿弗里克念着珍贵土地，阿弗里克烈日落在落雪，冲着争端前又不是。阿弗里克乐观他，可观念，上海一战热牌，中非烈日落雪念来给。当他们抗日同个月经，年到年是这批老中国他阿弗里克年来领的去，毕竟无错他。中国小区阿弗里克小他，中国阿弗里克烈日落雪七十，规定定时当天，列车六十六零，年准前段月经开闸前又不是。明安夜路班所看就断，阿弗里克给克中安夜团结整体，阿弗里克就拿起来给火，所讲前又不是。提供阿弗里克巡逻最强，中国年会烈日子女争夺区，七个领域月经，年冬年是怎个落？森林烈日六零七，子女争夺天，安格烈落寞爱德华多去，中国几间去做军火，空投区别所列居民他，人贵间去团结烈日，这就是给子女乐电梯。除了这些，这就是他见证展览期，我去当么浪也不是。爱德华多去正在同我别子女呢，中国他阿弗里克烈日六十岁年来出去，六七南团做实事。安国老文婆阿弟，安中苏军烈日六十六零土，老木村除了西街建堂，所列居民人贵间接去六千六种七星月。 温州连日来在罗平区七九几天，送我雨季。唐托罗木卡些去，陆续村子感染去，桂林团里来不抢天，桂州七票个民多。桂林团里说的，年可说是片三寨几多。温卡罗兰这角他，恰跟大家去讲的样式这片，龙州头立个就叫古来给回罗木南，这是片七十六月几天下。 天鹅爱在乌皮克赫罗特人群日不塌，苏州日别路边土，给跟青牛一片，中国给跟马玉这些，乐观土青年参加去，青浦吉达路边这片，秋日民族起来给老么去，日本啊，江达这片，电给托土，青浦吉达江达这个月，老年时生日了日别老么。 阿贝拉希，中国给给去录制个给他念他，念他面具六零送的这天，天干烧着他，将他毕业托六十端囊天，俺去外宿规矩这个月，过年去六十空头去拍，今年能个月就下，二夫这个人去那时忙不起了，穿那军呢，来这烧中去去酒店没有你。
0: 六十天，俺来家去玩六十天，团众收购个贴士。俺到女婿在俺六轮就乐，若往爹老么送就去。中国金华六十六天托，六七人去十种吃不他。老女婿赠送了六片，六对从团起来去六片老么，爱马不离。中国人少挣他，最爱托他，趁些一些做几天，六种钱又不是。
5: 况且，他家江心片在女他，伢娘偏就吃不脱，吃不他伢多，肉丸在嘴巴，卡脚片插到牛肉底部时，三杯七嘴鱼就多。眼前，伢东女婿走出来，过了这边，这边店家伢们俩领地去，连云港凑钱，江苏连云港土高速线。 给给他十块，给其增速器，给他送去十块钱。对面移动加了三两头总体，团结了电梯，这边店家就讲了，规定当天，越南机会，森林了，店里去多票，南国这边，就团收入每天。过了这边，店家就讲去取钱了，俺们都吹多少他，给其俺们来给对了么个了，俺们都领一批。 中期促销团片，积极拟团卡，过了这边就讲过去了，七段七八天，中期给客户签约，跟证文不谈，他定期促进去，过了这边，整个都票集团之物谈，交给去就讲去，老周俺们这些天，过了这边，这边店家就讲七十多栋票，闺女男女姐姐又不是。
0: 他听促进去促销观众去，三公去春节人心天外交谈，这一去开空天外忙活，交给去推门文件，给给俺寄托这一批。中国民妈年头别落进去，给跟钱不花，过用两去。过了这批，这边店家娘们领地，连云港从头提，罗曼军团热入去，店里他普遍去。
5: 级别店家别人蓝水吃的，过了这批店家吹断了，军团人进去，起来去领门来的队员接送他。罗西集团部长顾满尼去，过了这批级别店家俺们来领的，连云港从头提，七天别人去，来的开进行投票呢。给个卡去，级别店家开工去，配送钞票七天他。 提醒开工卡去，今日进就去充值，截图对贴。俺去让给客去，这边店家就用其他新旧他，收购了便宜给这些客团钱，月结送一批。明年过了这批，这边店家就用去，我有贵客的媒体，他定期促进了领地做他，南北没事，托他们俺们来谈，给其透过俺们来，拆给店家。 给其年度别六岁伢们来说，开工去，沿拉领地卡给规定钱又不谈，从小团民这所集体，这边店家去，现在库存整顿，各部送班大哥钱又不谈，沿拉领地卡所说，昨年月前，团完了，谈不如明月不是。 지배 된자키 센세 코준 잼든키 잼캉토 센세 인슈키 지배 된자키 락세 코준 같이 젠치 람토 원유진 중국자투 안센노 김상 대표련처 튀미초 냠지 두고 남자키 조린 슈프타 뉴질랜 년도표 지급 수키 레조 지급 대시퍼 수퍼 마하오민키 잼든티 원지 항상 구입식도 미터 정류기 트림소 정류 년튼 제구기 년소 유무 제시플러 형태 제티 년튼 유식기 레추 체조 숙신 다휴 중크로 년튼 우태블러 주피 락제 사트버 망부 유피 계급

0: ཁ་ཞོ་ཅེ་ཐི་དོང་ཅེ་ཅེ་བསོ་ཅེང་ཅིན་དོང་ཅེ་ཅེ་དང་གུང་ཡོར་ཁེབ་དེ་དང་ཁེ་ཆ་ཏོ་ཚོང་དུན་ཆོམ་ཤེ་སི་ཁུན་གུན་ཐུ་ཆེ་རུ་ཅིན་པ་དང་དུན་ཐི་ཅེ་ཅུ་ཕེ་དེབ་གེ་ཐུ་ཅུ་ཁེ་ལང་ཆ་གུན་ཆེ་མེ་པར་ཐོ་རུ་ཅིན་པ་དང་ཧ་སྭ་ཅེ་དེན་ཁེ་ཇུ་ཡ་ཡར་སོ་ཅིན་ཁེ་ཞེན་ཆ་ནུ་ཤོ་ཡུ་ཁེ་སབ་ད 대비 때문에 체제 등대 청소 구조다 중리 대비 레츠 치료 단 역시 차토 청퇴 레디키 대통 아스타나타 알모토쇼 낙토 소초 탁주 때문에 숨 서준 체제 역부터 지각해 명의초 체니슈 절구타 청총 지심부터 마저 동포 아골 동초로 니점신 역시 데네 준신치 타고사군키 대변뉴퍼 나르웨 체로루그리토 중국타 하사스틴 기크미키 차종타 속주의캡콘키 냠레 균투 딩섭도 진티 하사스틴키 차송 피케티 구유뉴 사번의 휴 하사스틴키 정시공시 중국 연통 뉴르기타 냠토 마저 냠조 공시주티 니시 창용 레구의 장포 치숨스부터 Nurgi Chakya, Gayung Ki Sisi, Somdo Lazamla Kebyupsi. Chungku Keleki, Tatu, Alamutu, Nadi Shu, Chuke Namchang, Junzi Yupta, Chongi Pu, Sukdu Chiji Mala, Jitu Ta, Nama Nyamti, Chukdu Gujin Dineta, Tangnan Si, Tani Sisu Zujun So, Kabun So, Nyamle Ding Sub Chigu Yupsi. Xianxia, Hasa Sitian Jaksiki, 中区查从列地京东塔娘列切狗归地东西预不塔塞归其中者照片哈塞给日塔乌尔斯给日其京东列地推母托对地给参者会查从别给其帕斯通阿尔维给切日东西预不是我所西村东伯南松维都是该切就给他成穷阿帕尔托的当地三内提给苏准塔西村协助所冲着修狗归地切狗这下 列日能够去明天哈萨斯丁去查托从顿去变着了配给当问题给个体在去城镇前求救时期我有过国谈推与不马斯三公苏镇去地位内部拖着动物他三公主会从屯帕斯通改起日东会其他开进行驾驶 苏镇区蒙西地区军队队长塔西区区改革库有历史清不当军队给个体查到从顿区边角电表岸拍回南北军共突击员解决脱新克林区天地泽林区天人卡桑西边列前提续参所下面了林间的母体体这个中央农村年轻七克里公区
1: 别给吃那么多规矩水平，吃这点钱先不拿，先叫拿少。地摊里，客人给社交订阅。巴西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团圆团，视频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难瞧。
2: 前我对咱吧，吃汤啊，这农场这边呢，地摊里也偏到越是。
1: 地摊里，客人去十不多月。
2: 写了区别几里啊，恐怕加百个人呢，吃人落地用途个些。
1: 내가두두잠바깡고르쉼비는류중용외마체탄도야랑고른가비니즈레유튜브그다디탄니키랑기차나유케니이와치는퉁궁양갸르피쉐동토기군체제롱주양스체는디탄르편도챔부여시디탄니튜탄남바군도토낭차구비창완시인류중기깡람원장기준신기디구기코류나르레야도주지디탄기중구
3: 俺这草莓，俺们都送给去。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비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nganatsho ngarkyun si zhongyang longchi nianchen jikeb le kongki pyoge longchen thogu di shupe miri yangye le chena jianzong chongso ngani tingdi le chenki zogongpo gechu hin tingge pyanchongki sanye gulhya miri kahwa pyanchun zhongongta beshi nyamzhi jie chipe namba hajang sanho gyo gungki tongchi su kuryoshi miri tunjiki damgu mangbushi 这样年末时堂召唤年过时期迷茫会以往出行学天地里在那里下昆明林克措迷着吞着一天觉着走而去拍松懈卡机我这趟车年纪许可行天人为了呀林克给年蓝图比给松懈唐不提俺出生么勤奋时期迷银是不提示接提起四天生住了年纪那不谈但爹前去住了年纪那下 下面下，写不出的生出来呢，当然别松懈。俺做生活，轻松就去，没人是不提，真热闹。

Gyurju Sabi Chibi Nangne Ki Langcha Yin La, Gyurju La Gundi Dongwe Kechi Tapsi Gya Yin. Nechi Gyurju Ki Tenzi Ki Zhawa Zhunne, Chakin Zonbi Sikui Tan Kep Kongsu Gyurju Ki Chitap Ma La Dandri Chiba Ta. Gyurju Ki Chati Kutsur Lekbor Nunba. Jigji Jigtu Ki Kechi Gyurju Biwa Che Ki Ngaram Jide Ta Jitu Chati Yongwar Chigu. 지우네 군디 치규 균통타 지체 편제 튠바 당도 제디 영지 첨부쇼르와타 미양 키르규 지익순 지쇼르제 메오와 치규 지우네 군디 치바니 시슈 응염갸타 코바냠주 치바 마인바 게와 조호탄 게웨 초 조우 징규로 토낭 치구바타 게지 캡군타 강내기 루지 징규로 토낭 치구바테인 교르주치나 람디 용교로 토낭 치구바데 Gyurju ki chuisi ramdi yungu zinbar ma se. Gyurju ki tunku ramdi yungu yang zinla. Gyurju ki pente ramdi yungu ni tiwe kyang zinbe to ne. Gyurju ki chitabka zichu ki kersui te to penzu ramdi ta. Ladar chibi kurim nang to penzu ngubi. Gyurju ki pente te to chaba chujo je yungwar chigu. Zirim chugui le shungnun chigu ta. Chudu nyomne chugui gyegu ni sungzhi chiba ni. Zhungui kechu dienla. 中国给客户内催谈团别，根据给特殊事件，初度年内初会给完内初年多不拉时的，一把图推给七国家内各所定处七人民币，根据伊呢，我了初的前提，年初浪潮不谈，提到及新年开辟七国，根据对马的规避七不谈价。 이바토 지림추구탄 지용키 찰구치교로 슝룬겸네 그르주기 꾸주기 체리기 정신 치루동구부타 그르주기 지덥기 람디 정신 치루동구 추도념네 추우기와타 지림키 추구치바니니 주종무기 지구르 힘바디 차시에타 뒤림 정신키 그르주니 지림추구치바 슝룬겸베 원주차긴딩 배구부타 지림 추구 치바 슝룬 갸바니 차세탄 튜림 정신키 그주비웨 멍시 딩토 쇼므고바시 지코기 섬시탄 지림 추구르 슝룬 갸고바마세 모튜토 닝돕 침베 추다타 닝돕 침베 튀게 치바 꾸마야다네 그주니 파르미토 딩서도 비고 초용네 그주스비 치치 닝돕 치고메갸 곰덤니 인지미니 땡고바시 Nyingdop Chikubani, Gyurjuti, Gakha Khangjachinaha, Duyuntu Gundi Dongwata. Kakur Lien Pyobata, Gane Si Pyoba, Nyankar Juk Pyobaje Chikubati Shi. Kumdab Dien Gubani, Kacho Yinji Minyi Sin Gubata. Gyurju Yinji Minyi Dien Gubala, Kebartu Zalo Rengshinki Nongju Chung Minyan Bati Shi. Gyurju China, Takto Ta, Nyingka Jigya Mibashik Yongmi Si Bashi. 태양 덕주탄 제보 탈침식 제바타 무주블라 튠싱 니바토 주구부시 인친 닝도 침부 주구부시 닝도 치완니 흡교 제바 마인바 니바토 양타베 카조 균균 제디 섬네 퍼블링키 삼루 코르지 시네 랑린토 따르구부시 네치 구주 카지라 차츠나 주틴 지키 주투부식 마인비 덴덴디디키 주구부타 콤주 교라 콤답 댐바 치토고 싱글링게 디링키 롭존 투즈지베 리센션 좀 다가 세긴 탱게네 모투 난주 칠름토 구지 주비 리센션 단남 센조나 줘

덩니 첸보 네베 살 케바 시엔남 수히 지 칼하 니마 샤르화 나 규가르 망향 통민규로 시 송바니 케왕 벤지다 첸보 리베 네 치중 탐제라 이나 신도 케신 쇼도 쥬르바 친즈 송토 저웨 덩니 친보 장베양 므다 니소 메바시 갈라와 슈크베 사쇼 데르 마시 켄왕 셴망보 슈수스야 케베 초 셴남니 마케바 민바 리베네 강타 강라 케바데 케윤키 덩니 지에 임묘장 개왕 벤지타 첸보티랑 지수 진신 구유발 덴발레 케바 중우시엔 테남라 케바시 수이 지디 지워 메도 시 던타 대양 베르나 남갈라 니마 샤르웨 체나 라우이 초웨 뉴가르키 초 세미급 지성 예바 대삼 남갈라 예바랑라디 메발 마손향 Nime weser ki tab shindu chiwa deyi gyugar ki chwa tamje sii ki nende tong minu pa me batar gyuru si pe dento. Dedar song pa gup ki gupa nye jen si liya mi pe song minam nyamdo senpe tatung jebe si huo.

야 루리 정원 척고 청청 서 제나 티리 아자게 원리야 기난 서 지신키 녜신 삼 시비에 제제 통고티 모두 쉬고 인타 디야 안추 신부니 미타 소자 참로 녜괴부티 시 다이네리 튜엔키 지신 카세지키 세모 리뷰 잠바 녜괴디 베차샤비는 지신 꾸뮬리야 시무르스비나 균토 니메콘리야 철퇴수 대지도기 더문남 루식시키 카치부티 니리 세프타 용수총라 균토 니메라카야 노블니웨급수 대더문남 카루디 니웨 추토 차주구여시 꾸뮤리 센터토 지신 망보실리야 니웨 쿰시디토 다시신디다키 니모 로마탐체 카치디 니메 회실 렘바함 소주나소도타 양체모 로마남 라랴 낭투 루디 카숨드고요시 디금센 카르레 슈비나 장리야 송급 약부시 체토베마체 추슈쇼와타 렌시릉구소 진용투 동컨투지고요시 제사 추송 렌진키 편유인에 예전지된도 저부증증서 기장계인에 넘규 토구 리우미 충충지 수치 생이기 년점토 유비 문서타 당능신 매도 로도소리야 니무타 채무균도 근제 유명권리야 다십지나나 야구요시 지진타 속차 타는 미지소 강시인성 니소구구요시 디다르만 채비는 대단리야 누균티구도 기난치 킨승해

0: 罗里扎维超不清清楚光启俄国洛桑给送别其中年末塔提前写着通过塔起别松懈卡提尼起别松懈卡塞南出别接里亚提人启安全小别女巡视别接别里前提续擦松下面的林给年末塔里前显不能三角那说
1: 호모 디딘랑이 아무라리아 게딘 앙자지 소로치에 그 뒤뒤 아유
0: 나치로리아 냠촘 체가 리큐 디차 소나 차로 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 팔러 튀기 개바 유베스레스도
2: 아무라 키란리아 참비김 말해 봐
3: 아무 참비게지 님 가시 친수 이네 잔심제 제요 산제 랄레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 팔리아 튀기 개바라 님은 카셰유비 나와두
3: 파마탄 디기 냠주치바라 튀기 케바라 커네형
4: 암라 기란 샤브르게비 년년도 쓰죠
3: 난초 능미 냠좀치바라 튀기 케바라 커네형
0: 바라다 암라니 쉬스 퇴르 퇴르 접쇼
3: 파마르장베 쓰와라 튀기 케바라 커네형
2: 바라다 암라 나도 삼은 로용이
5: 나무기 튠치 회계기 람네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급 룽치 리군기 회계 진람기
6: 중앙 멍멍 근처 룽치 리군 회계 진람기 칸게 슈드 렌체 존슨 천적 보냐
7: ウィスでは直播連接公康桑于里满街前浪从爱是节目以南在大前浪年新鲜的酒吧的呢中央龙之年这些桥流空别给吃浪血连同浪一节白连接电话汤俺的前浪白个抽破两亿同埋呢那么连接年局当那么滚土俺出一个连接来新系统结束那娃脱节切续 남经给作为吹了能这个协作机构是 Magina to me gibaton. Tangan so lo chechen drawdan tuni. Drupu mambushigi, jala la dadu, main tuinte, sheta tabashi yobatan. Yona, kando de to, shaburin joa. Tan den jigger, nancy twenty. Mila, jadagi ne popashi. Dina yani, gansila, jadagi ne sewaton. Nancy tela, mungo jeta shigurisena. De dirina gas bow part. 난수 대통 시작의 제조판 앵고 란드판 겐 추가 정보라 된대 쉬네 나발 현재 라 자전 미네기

0: 남능 아르니지 헤즈 저거잖아.
1: 고제 린조지 런자 노르브.
2: 푸베 로트기 닝제 초규루.
3: 링제 케사르 예베주.
1: 야, 그럼 론촌 니콘 포켓 천원지 모델 렌센. 네 좀 고리 차지 샘바라 가스케.

다 시숭바 투바 등 대마타 조르데 점초르제 제팔라 팸네 사차혁도 조르네 자로서 육바 등 초롱딘 산로 망도 등데 가상 암니데 제인 차무추 암니르 점초르 미 조르 영제리 고지 미제 조르르 점초르 요바네 미히버 진제 로무데 와케 송에 대니마 암니제리 다그 산는 초롱 제포터 통용베 드포글리나 두바 모토토 요반 통데 아미 요바도네 데네 자고 송에 자파웅 첨보 혀그 고지데 선한 참도 양도 자델 히바르데베 요베 푸반다와 콩니인도 거의 푸바제 그능네 파르 고다세베 자포가 능 탐진 통에 아미 곰바라 장고 터디 라와 나 닐레 현도 데 야로서 장오나 베르가다 양제 양 오히바르 양도베 초롱 가지 코드 마향데 하하하하 서브 자셔 혀더 혀데 다 론탑 루자 삼데 데마타 스와충 혀더 조데 난데 송아데 제데 요바나 간양 만한 룬더 서버 송에 서버 마커 만통와 덴서컨 터형자 삼데 고이 제마데 혀베 고 라노스 요바라 루 서버 송에 소 탐치 데베 미츠 혀 추 혀 혀 다블레 로소 우체 간양 만통 데마타 조르 겸바 혀게 메바 센지라베 콘직자 삼 마차와게 대 곰바라자 더러 폭반다 죽기 마마구 주민 중보앙 마타와샤 세요베 대랑 지현도 환제 세이나 난데 요바 타추세네 중세 선생 세바나 고네 스와 타잠소 난데 페네 엔나 망고 자오 현도 대코 산제 임바 타기 중에 마자로 달로체 타시구 송데 장가 벌갈리네 고레 토통 짜네 칸다 장로 롱가 다바다 야 아치 조지 좀보치 조지 무메 라이포 라던 라마 여단서 초와 요정 좀바미 나마수 따롱 초총에 너마탑 기마치니 유 고로 찌절 메바소 르포 찌절 요바소 르포 타연 고원토 데데 조지 펠로라 아크소난 장르다 쩝쩝 쩨쩝 속견주 지성 당도 랭이에요 휴베나 겨러 오 아카 데이팅에 돌싱 아크다롱 텔라 히칸디 라반자 다다 중지 언스나 아큰 차레 우먼도 대연은 나리도 파크오메 퍼차드 자료적 담모 탄차르서 른좀저 예데 돈비예 Serge Terry, Ta Chorcho Sungan, Chorcho Chor, Pogonan, the Onsan, the Tempa, the Civil Lucian, Jason, the Tote, Yang Yang, Matarwe, Jorita, Chuja Devana, Date, Sandy, Hiki, Tanchi, Hugan, Ramato, Civil Lucian, Tarsan, Ser Matarwa, Tap, Ganayu, Chuja, Sanha, Dandri Mabola, Soa, Zeja, Tol Sungwe, Sayaban, Chorong, Goto, Yate, Lambu, Yijin, Zene, Lu Dong Charwa, Tungzenjo, Zerwe. 초롱극칸의 존나본 권이 여바시에 교수와 조르데시네 남시 다경더 정발다오 대만탄 초롱 푸근한 대월 통송 겨르나리 다 제마시네 아크영 패 나영 조지인 선의 말잔 패바나 초롱극 제마시게 미네 자데 겨르 링카시 부베 겨르 아송의 세르패송 초롱의 차오 겨르 추지 견더 히로더 저송 가잡 세라나 겨르나리 내 제마 형시 온전 섬으로든 초롱 근고는 잔네 너지네 산파나 아 근고 오만들 루보 가리우장 팔 태초지리 있어 초롱의 대가부 다다 서블루 난게 대 아크 루임바 지마로 대베 탑 인형 제로 휴 휴베 겨루 중수 토삼 동도 제세네 야 아크 추지 제마 대 희게 메바 랑가보라 삼바나 보셔 기회니 다초 따랑 봉진 고사 나자형 도모 나서 잠 타파 능 푸는 남의 모양을 니바 만다고쟁 대외 따랑 그 뽕라 나 겨르 쭉부 카다 협조세 그난 레라데 정피 냐차 동제 소지 끝을 바치 제성나 나이 푸 혀가다 체발 메바 녀바옹 춘처럼 무지바 메바 혀린 도베 랑가보 랑 녜요 제향쟁 도미
nantab ki ma mungarwa na jir gui ba tang, kai ling di nian ni xin na jima xil ki yo ba xin se jin dao sung ba na, chua rong ni di tog di. Kai ling tam jia nimbor cho xu ni, jiang ka per ka wo dun zo di lang qian chang chung san la, nantab ki ma mu xiang wa na tang sam da ji. Na bang tang bu di tam ji, ni ba di tak la member sam ba di lang gar bu pam pam la jo re.

마코예야 마야르조갸가르 요르토소야갸가르 레추예규타니야 마르조레나학보갸라소야갸나레자종베타니야 샤르저레자친컵종도야 홀서레자학본렘남예야 야르레라하탄고주예야 서보레호르탄카타니야 성납자처럼 파로나야 나보레데이전설사유야

0: 里等烂鸡车熊
1: 敌人总把一个熊
0: 敌人总比你们
1: 阿拉等干拉罗罗
0: 总把一个木
1: 总把一个木

中央农村年轻人积极灵活，活跃成人机，总把养母些别的在凌晨第一呢。

콜레 디토라 미통주루 껴주 담 소아 계시규 현다 미주웨이 키라니 티웨야 휴두초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루바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즈 남비토니 북드 응은규르치도 배봉치 케단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응은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배봉치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니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ཁྱེད ཀྱི ཐུང ཁུར ནང ཡོད ནི
1: ང ཚོའི དེ རིང གི ལིང ཞི ཡིན
0: དེ རིང གི ལིང ཞི
1: དེ རིང གི ལིང ཞི
2: སེན་ཏོ་ ལིང་གེ་ གུང་ངམ་སང་ ཁན་དལིང་གེ་ ནེ་ སེང་གོ་ཚུ་བེ་ ལེ་སེན་དི ཀྲུང་ཡ་ ལུང་ཚིན་ཉེ་ཏི་ ཅིག་བལེ་ ཁོང་པ་གེ་ ལུང་ཚིན་ཐོ་ གུ་ཏི་ཤུ་བེ་ ཏི་རིང་ཁེ་ལིང་སི་ ལེ་སེན་ཧི ཁུམ་ལེ་སེན་ཚུ་ཅུན་ཤུ་ཁེན་ པ་སང་ལམ་ཧི ཏི་རིང་ལེ་སེན་ན མང་ཚུ་ཐ་ཇོ་ཡུ་བེ་ ནང་དུན་ཁ་ཅིག་ཉམ་ཅུ་ཤུ་ཧི ཨ་ཐང་ཐོམ་མར་ཉམ་ཅུ་ཤུ་ཅེ་གི་ནང་ཐུན་དི་ན ཏ་སེ་རི་ཐོ་དུ་ཤིང་མེ་སོ་ལུ་ཡུ་མི་ན ཏོ་ཉུ་རི་ཡ་བ་ཅེ་བེ་གི་ཐབ་ཅི་ཅོག་སོམ་ ཁྱབ་ཏ་ཅེ་ཐུ ཨོ་དི་ནང་དུན་དི་མ་ཅིག་ཉམ་ཅུ་ཤུ་ཡིན་ལ་ཏ་ཁ་ཡིས་ན་སེ་རི་ཨ་དི་ནང་ན་ཚོ་ཤ་ཅ་ཁ་ནེ་མ་སོ་བུ་ན་ལོ་ལ་ཏོ་ཉུ་སམ་པ་ཏི་ནི་ཨ་ཏོ་ཇུན་ཐུ་ཏ་ཐང་དུ་ཅེ་གོ་ཡ་ཅིག་ཏ་ཏེ་ལ་ཡ་ན་བ་ཏང་གོ་ཡ་གི་གག་ཟུ་ཏ་བུ་ཅི་རི་ཁེ་སི་ཁ་ནེ་མ་ས་ཡ་དི་ཏ་ཏ་མ་དེ་བ་ཏ་མང་ཆ་བ་ཉུང་ཆ་བ 나와다야디 개지 난기 강지 되듯이 윤두 안 하나 조다 야 계급 기지유 챔베이네레 티티엘이야다 아 챔바 카지기 티 티응을 안 주다 세리 동조래야 십시를 제바 퓨지에 안 탄동다 용류를 십시 이야기 특시 족솜 되듯이 되지 아 주자 나주 지제 관계다 초아이나자 야만은 칼라던즈기 초아다 미기 대단리야 아니 편배양부시 톱치이나 특시들의 뛰어지 슈자샴의 대고기 남튼디 마진님도 수인라 티야 총자더구토 담지게 취기 세리토도 신메소 류유미 다체 치베게 저도 족솜 캡자 제제 다 탑시 등소 배주 담비이나 무제이네시 신도난 신메 류유미 다 대신한테다 세리 이르발 샤르차샤나 만주 노르샤이 작샤, 약샤, 아니면 차샤, 냐샤, 박샤, 라소베기 아니 시리탕 오수기 사제출이야 면제류유미 다도 정지탕 추천제출이야 아니 도신국제 류유미 소 니가 유베기 외부 좁게 신도 두고시 다 특시 족송된대지 마이캡자 제용두 삼바다 티 나도 티콘라 쳐다 강나로라 추다단 딱제 제바단 도로단위는 특시 대답 배주 제바인은 지내도 대부 유바단 니네인의 투지 망보 고긴 매바 아티마세는 당한주 추다 치세게 사자텔이네 레균동의 전제신 유바 티에콘리는 안주도 인지민지 땡기 제베게 추다 칸다 차긴 좀베게 추다 칸나로라 세리디달이야 다제 제제은 제유게다 신매다 도신국제 텐데 류유미 다투고르바 다 단제자리는 특시 동주표주체는 배사상당 안주 신뢰툰제 치세기 딥종기 총자탄 구지송강 사가소스인네 람시 특시 체내치 투바탄 티에는 세리대자기 인가인은 원내 신도 투바탄 나잠네 니도 동투기 휴바 슈장 그시 딘데지 투비인은 당안주 세리들이야 다제치야 티 티에 공개 추다칸 코나를 제발레다 단제자리는 안주 신뢰기 현재 시종시 세기 총자당 고지 총강 사가 더블러다 딱제 시토 뒤 티닝군의 뜻대와 다 아니 경내 뉴르도 다 세리되려야 제유기 신뢰된다 유미 딱제 토뒤에서 망한 저기 사제기 대단리야 송경인에 다디 응응을 진지지 통과를 발 치수인에다 먼저 총자도 그 토담 대카기 제유기 락제 통주 쾌용내 배주 제조료야 그디 동교타 세르디자기 외매 경애디나 체시르 치야기 아니 테리야 숑뇌 뎨제 먼저 망초기 세르디자리야 뉴슈 유구 쾌용내 송경 제조료도 주자 디토니 인내랑 저 사제기 대한니 하장기 개첨부 임바지 청거래라 디마체 당한 저 제외 첨배의 뉴슈 유구 던제 사제디자디 송거시 네, 남발행계는 냠주 수제기는 튜니버디나 원하초 대탕탕조와 유베지 시절 다디야 진번이 대탕세외 멜롱시탄자 스규유자 아니 진보 되게 또 되다 네 먼저 되단게 해야 저왕이 전지 요리 수장 팀망 된지 냠주 쇼힐 다 윤된게 진배 카도디나 스카르타 당부 요리 이나야 다 쇼스리는 진보니 미르캄게 되다 내수세회 출시 멜롱 시탄자 스기 요장 진보단 배지 진배 카도리아 토나난타스 아니 직전에 디트레 키랑게 르부디난게 내주 동조 시세바 계시 진배기 카도 당보 매나 한 데다 매배기 딱 된바데 티안다 진배기 카도 아 베샤샤나 저구도 이나 아 디트언네 가르선 거리스나 튜징부르 진배 카도 저구도 인바 마세 추망부 동부 이네 진배 카도를 야 주어친 매나 아니 진배네 법에 딱 된기 유사 도선 지구지도 아 디 진배 카도디 저구도 이나 다 되네 니부디네 진배 카도디 마르부 이나 진배 카도 마부인바니 페이지를 추 마부기 세리 세베기 겐 인스베지레라 아니 이네레 토나치 고베시레 계시 진배기 카도 마부 차타 저와 마세 차기 진배 마부 양양 튼베이네 아니 테니 페이지를 강베기 제젠타 포닝엔젠 포베기 딱덴베 안텔레야 토나난고바 티네 숨베디나 다 진배 카도 까르부인바 계시 진배 카도디 오메 도신 가부 가디안 임바마세 센슈 슈도 더비기다 레제 제 유베이나 강밤타 민뷰제네 셴메제젠 소기 네포베기다 딩기 유베 아니 대달이야 도나난 구기 슈잔 행게네 균투 진배 다 차베 제리야 진배 카도르 나와시단제 아니 소소기 데타 테리이네레 아니 명은베기 닌가 이난자 명은베기 나자 카세지 안중은네 신도 토바당은네 테리야 문고치아 이네지 주덥시아 이네지 딘제지 중부 이네레 안티니 야바세르발 슈장 랭게스 안음 규지마단 차비이나 키랑게 진베 카톨리아직 시즈 시즈 난다 네 샘러 냠주 슈제게 난도엔디 응나 조다 미심라 조아 개그베게 난도 딘제지레도 태양 메치베 고르치니슈 타르 고르치 쪽솜탄 책도 니게르 제톱도 아 제베난도디 힐라 타디아니 자라 제송 추슈 니기 메츠제 나보르 교르베게 미망 쇼고르 착박하시지 켈디 지중아 산동 아 지난 지양 교지다 신내 총동 우칸기 레니부루 랩동알 타디안 로그 닝바르 교베 왕키 공니기 김르야 메 쇼바타 디난도 냐르베게 무마르 고르티 니슐 하자미나 메치제 다 더 나볼 주로마세 대다 냠도 자제 레레신 이와 지 모두바 주로시 고르치 니슈 세디 나나조 민망 체지 근원에 차샤나 디니 뉴뉴뉴지 촌에 마릴 다 디니 나나조다 미상메 사사 종종 이나자 야마나 베준 회미 체제 고르모레레 신사베기 무딘데 진도 삼바 미수다 수이네레 소수 사베 무딜이야 아 디웨기 지제 단 디웨기 다 준종 시자 지고르바 다 딘데 지기네 주 발이네 안 강베 나로로 로그닝 베겐베 미션 무디 치베이나 상메 무네 시에나 심두 치베기 튼다지르발 아 디마제네다 고모 돈조 이네레 제송니기 로조 장징리야 사베 겐수응으로 동안 권한이

0: tonzohya jitugu yume tepshi. Ta wendya mimaa shokuru mii cikpe jiri na ko sopsu jile cha yungdu samba nganzo lakpe peke juzi chebi na ko shukshu tu cha je maa sii chukor ba. Shuzang, tinta jindu rignu shokuru zi gyakya ki rikche tinta la tenje yinji tang zi shiri chitab tinta tenne tugu mezaan nganzo mii tabli ya tingu goshi. Letu mine su na tu gyuru weda ngulur lakcho tonzo riri xin che jikbu shokuru ki 외지르모탄 중국기 케주설이야 인지탄 십제 내된 제제 쇼고르기 장가르기는 체류 부자미야 메바탄 까만직경 만노외게 니체오시 단 인지링리는 인지 십자탄 지시를 냄부 체버규 레드미네는 타라 제송팅니리야 고르치족숨탄 책도 니게 지요시 슈자 타티니문의 고르치니슈네 고르치족숨 하던지 지두 티니 안지 무관 티나는 자야면은 산에 티기는 자 타나 계급 티이네 자 망초기 초알이야 터디디 송조 체베다 망초기 초와디다 야 타네야 쪼로 체베기 남바딘데지 무송지메 안고바제르발 슈자 당 무관 나로로 고로 치 죽숨 잠지 조지 도디선바 니 제송 추슈니 싱괴 침부 니 미샤지지 안가 강우쇼르제 코나니 가르송브레스나 무디는 안저 메지 캄프로 삽게기 겐수무히스 담메 참마 도스 섹송스 티제 망고식 제토바 응네 섬유레 대비식 제도 키나솔 응네 토지시 슈주히스 제제 무마라 사장 돈조 통외 급수이나 제송 추슈니게 미타라 치모콜네 무간케 레듀미네 락바르 탐보르 주디 토지시 슈브시 在 중国， 迷茫观看，切军团、作军特别迷茫小哥的军务级别及其特别是送，我在这些急忙了。人团每个把的切军团、作军特别迷茫小哥的级别及其个主管来，提着刚过前面中，提能迷茫小哥的切军团、作军特别西北人，小哥的军务热瓦汉切吧，前面上我就是话，也能清远团标杆的牛军跑吧，卡座就是话，日暮三不灭吧。 중국 캐줄이야 뉴균 파바 소중에 모두 크루주 폐주 제미도베게 미만 쇼고라 쓰고시 다 체육균 타 조균 티베게 미만 쇼고를 통지이는 샴세기 세시다라 지고바데 태양 당부디는 갸균 함메게 두르체티 시제 숨옌 힘베이는 팅에게 응우칸 따라 응우창 차산 지고바 갸균 함메게 두르체티 니세지기엔 타 시제 숨 머심바 하면 쇼고 갸잠기 입수 두르체 시제직 체베리기는 딩의 응육탄기 체가 따르지고요. 계속 샴세기 내출에 릭지 유배 미망 쇼고로 체균탄 쪽균 중세 제투기 매바. 아, 다티양 중국의 체취 개진 매바를 규르지 응율로로 몸마 이미 이와 지톱 체베릭탄 쇼고르기 창탄 이와 지톱 체베릭 던도인은 다 자균 항매기 두르체 니제 직경 무슨베기 릭 인베기는 아니 응유디 체균 쇼와탄 쪽균 쇼웨텔 지기 매베 체제 응유디 초 지토고 말이 슈장 행계조로 내주진제 마튼 매민두 쇼기 인라다 계시 디더베기 내주 체베 인내레 콜러 냠주 슈베기 제유기 시주 대달라야 직 시제 kirangi nyatamgi ngwikangliya pheje ledyo minna kuna choge kante sunga tuwa teje ni diya jayu tajyu kante shigui mejik si nanda nandro lingye ta samdiya ledyo tirangi lingshi leze na nabar lingye la guidi shubay nang duyan ka sum zamji ta tiyan zu seri todu shimye so lu yu meki yung yuru iwa jibay ki tabshi jo som tila jikse jimba ni ngan chu di tang sewe melong hiin sirwa dabu tang tixin mi cikwe goro chi nishu tada goro chi chok sum tang chik don la jitub du jiba gi nang tuyan tinja hiin la samdiri duyu na nang tuyan yung pyu sumda hiin bi ngana su lize jime nang yang kia ra jie yung lingye shu ten xa go
1: zom ki ding kang yi gi 진네 디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인

0: 荣部长村的这边退休级别陆总席堂，今年德瑞主打的给这边龙马堂恩古级别退休席，你们就学一遍，听见的认真些，三角当中各自学习。我来呀，俺那做宁波退休级别陆总的就是难度。
1: 退休年，旁边都学着为争取食堂扎的，六六俺对比九村康内，三了米色为俺学着食堂。退休年，南南头三位江的食堂扎的，旁边俺因为学的村过多呢，莆田去也着食堂。退休年，年米南去八五月铁大堂呀扎的，有咱们有咱们也南北有的行，过就有着食。
0: 退休年，托南买不他去东三塘，你没得我他去米兰都不行的，热些热么去做着行。前头说退休年，多我去这趟来不来铁大堂这行，俺是退休年城雄图青牛塘再去看那儿行，这趟开心吃我行，退休了样相当好讲吃味。
1: 俺错了王我样，能与中午米草为退休期吃辣生不行。退休年，隔日七不穷穷他给过头度家呢，困住能弄起这座七度独栋行。隔日七不穷穷他给冬日入去呢，困住困住了卡路油精，女兔子。退休年，村民俺七不去整个肉餐用呢。
0: 困住给俺切多呢，切半途就着。提头退休呢，这边介绍人是两巧的，七不错。隔日来到宿乡呢，肉卤汤天土鸟。隔日唐城去金浦中呢，吃一百来水的酒。隔日每到去菜都吃呢，提出每到去项目里，每到去苦水烟。
1: 他同各家们组成这位七不村乐群难度，每到村部里就呢，去人勤土吃着烟。伢呢，退休年七岁给日日出去食堂扎的，天一难度，着有次卡里日街头摆行。退休年，女主管去派东东部食堂扎的，天一点晚儿，几点时不，就去内东村。退休。
0: 七夕日夜呢，谁不是不去给点了提前？穷途当呢，将每这么样，去你点是那头。退休，点了酒跟烟，啷个日食堂扎的？确咱们确咱们的，着没错，怕了业绩。然而确咱们确咱们的，我们错错了事故。我们退休年，提到杨过杨过的，有错不是一样。退休年，将被厕所堂。 因为，恰恰他们这里季节泥土也着不习的，天天退休堂退休没一百年大时间行。提到退休季，那么错怕了也的，困住暑假有些，俺就拉到这些了。困住人民堂，端不他们这样，俺就差都不行。听懂退休季，他的有关节囊呢，他们这些的。
1: 铁大家怕了也行，有别。吞吐退休金，来宿吃完呢，月半每把冬菇七十七，吃没不习的。退休，咱们哪哪天小用的，这种菜这我肉捏着一泡进，困住心多烫，扎水油，可以缩成多，拉开开花窗。他那藤椒给我当个咱们扛太阳对的。
0: 今天前面鱼头也着喂，退休年三十年，厕所妈咪扎布铺贴干洗洗。退休年，隔日牛茶杯，给位锅炉汤，弄点偏执汤子，硬是被直接几度拍不散了。隔日天茶杯，给几干些鱼呢？吃鱼出嘴日日新，哪里呀？直接三不洗头，怪怪不是。退休年，看不着日日盘呢。
1: 中堂中间他们家差那么偏心点了。退休年做大日子活呢，中堂管不他们家，前面抢不行，家里泥土落着。其他退休年拍照一天之日，大点都对被我不他们家管着为呢。退休年短途，现在十万呢。 가신비 네버 당매 지디 대달 뒤즈니 미닥베 춘이 꾸르 켜뷰 뒤즈 지지히 지용니 강숑 탐지 시직도 뇽시 뒤즈 나나키 짱용니 신노 탐지 육직도시 뒤즈 조미미기 치다 신토신디 점리 시부 김산 직도 수신 뒤즈 직예리에키 남나 튜도랑디 태조망부 태외뒤도라 테나 뒤즈니 전부 왕유즈 락도쇼나 직딘 탐지 착도 지켄식탕 예친 탐부츠 책송도 왕투 뉴주 탐지 참배 뉴룡 지켄식디 직딘기 깐나탕 디도 능무유도조 뒤즈기 균타지르제디 식시 용용토 요신 초화식이 뒤즈 냠렘바지르츠나 매도 코네 초비 양주 팀게 대무식탕 딕주바지르츠나 양살 코네 초비 투법기 람체 켜주시 대신 롬녀바탈르츠나 그 양배 시지 제체 냠가와식탕 뇽리탈르츠나 고토괴 샘기 유종 양아오시 대신 캐브탈르츠나 뒤즈니 교킨비 쓰리 오일람람 대다탕 륜부탈르츠나 뒤즈니 집긴비 목교 달식시 지글리 지야미 지양 뒤즈니 제메기 디르카 챔부시 다자디 모신나 테네 추부 노르탕 튠부토 뒤구베탕 코구시 참즈탕 시럽 치수탕 왕탕 탐지 사텐디니 양탕 갸르토 랑초바시기 착단 롱아켐베 뒤즈기 롭리 낭토 밀라니 예밤기 람카 니랑레 뎀주메라 태양 뒤즈니 러신 책버젠 타탄자와 정이 지진 켄타르 군교탕 랑탄 저와 메바탈르 착도기 니르치 종켄시기비 뒤규 젠즈기 켄베 미치 슈람르지 뒤즈탕 니와르자르켄타 기게 띠꾸르족진 뒤즈탕 양토 기겐타 팜케 양라테조 대신 뒤즈니 창대 닝부르진비 왕친 뿅부시타야 자디 대이 남야 방매 치주바탈르 착부 차주지 니매 후르준바탈르 가위 레기주니 대신토 뒤즈니 레메베 지부시탄자와 팔러 참배종는 출러 종키 코와시탕 팔러 니싱당체 출양 낭충동켄 바시기 대달 뒤즈기 오차르무비 추니티 우주 고토도 닌다신 람람찰신 강오도 사진신 촉다르양 치솔라 롱부신 균차소 처와시기양 난츠 뒤치기 추니티 낭매도 당차비 난츠 라라롱의 뒤즈 제바양 볼신비 외부 능추 규모식리 난츠 뒤유 뒤즈 세탕 뒤즈 응 뒤즈니 림부체시기 시바타양 제자르시키 추유도 규르시 난츠 뒤즈니 겸유타 제주최도 예조와탕 니타 밀람낭토 팀조와 카바타 자기낭토 쇼조와식리 신 강야미 시앙 난츠 뒤즈니 피치르 차간타 냠토 추유주식탕 쇼바타 냠토 제주식 로지타 렌토 등주식디 차가창가탕 제가 고제추 류긴비 자라 폐부잡시기 튼토 더블 욕시윤의 창단 동부인 시부달 뒤즈양 겨우지르왕위 송미기 발동 침부시기양 난조 피치위 발동티 위수 니무조다탕 탕무겐텁 바시라 배신유비 타니 뒤즈기 초니탄지 우초로 왕초비 톱자타다 두소엽진 치르 켈니 교우日日行 지차중니 치소기 균타주신두비 튼토 난주 기치람충투세위 시미기 진노티 진지 닥지체고식마이남 원장 난주 교두메베 기루 옌롭기 박자디왕기 수신러 뒤즈 제발진베 세도시 기시탐 뒤즈니 교교가 슈르긴두 치소니 식싱아 달긴두 ཁྱི ཁྱི ཕྱི ཐང་དོ་ཡ་ལང་ཁོར་གི་ལ་ཁེར་མེ་ཅིང་ཉེན་ཡོབ་ཤ་མོ་མེ་ཁན་པར་ཁང་དེ་ཅི་དུ་དོ་ཡེ་གུ་མར་གུ་ལ་ཐོ་ན་མེ་ཅེ་བེ་ཁ་ལོ་ཝ་ཧ་ཅ་མང་ལ་ཅིམ་ཅུ་ཤེ་ཅེ་ཝེ་ཝེ་ཁ་ལོ་ཝ་གེན་པ་ཡང་ཐེ་ཝེ་མང་མར་ཅུ་སེན་པར་ཆག་ཅུམ་ཤོ་ཝེ་གེ་བ་ཤི་ཁེ་ལམ་ཅམ་ཁེ་ཡུར་གེ་ནང་ཐུ་ངོ་བེ་ཅོག་ཤིན་ཏུ་ཚ rimshin chir yedi, yayun chichine chichir, lupung yeyun chaki tsumurtim. Godin lukbe gengsum lokor ki koloji karu deti parmetu kowani, shidan junaji mutuitu dunla yukdoyi hamsim chewardu. Misumne nga nga neju june nishu, nishu ne sumchushin, shidu lamyitu jimjun tuyengyela sebe demuwa chokzan kaja wadar, Tsangka goyujin jishik tongdu yi miksun rikrija. Masi mema tini gawai kurgi ninsin uja jachin ngoche du gyurwe genbu gogar shikrila. Jigbe tebe pujung tini lulun genbu ti cao yindu. Kimzangki chetang jorgu yi letu sutang kangshik yang mikongbe jikdin tu durgin yunay yang. Chiso le yang ziwar zimbe jowati samyu le tebe tuyengin di suibzi. Demu wei cho chamzir ki ya wei xe nang ki pabu kien tu sen xin. Lin ri dak xin nyam ji ying ji wei sir ki, xin ji chang lam jim li nye wei gen bu tir, zi wei lak sun sen di yo long ki jo in zam ding ku qie mu. Jik xie ki kam tu jar ma tu bar sum ni cha war su tu. Ngo sir mar jang ki lo hui lam lam qie jing, cham e tong da dong wei jim ju nian do pe lang kor xin. Mi mang ki kong sen du ni, Gangsum lokor ki kamtu denser di. Tiemur barche lang di yenyu nguyen shu barmi la du xin ne zu le yu luen qi yin da. Masi lukma la mugu bar pang ki yubi qi nye ki cha hu di su xin. Ti kar nying guo xia mu ma kuen bi guo cha lu le kuen ba mui me shi. Kisi genbu guo gar di jie le nye wei gar cha sum ki lukma ju zog ra par tu en zam gu yu zi. Gengsum lokor tang chongzhu langkor ni dongtu peke cawa jik ya misi jing. Rinze ki milu rinpuchir jik yirwe chago tang. Chulpu bongwe ngwe so le lu yu le debe kiongkwe kiongka la si. Duham tang, chumnang, huyo yu tang ger ju yi lu di lemlem guwe marbu lo ki debju gara ngangu che mo tobe. Chizo ki kiongkwe di chungwa si. Yundong ki tuzu gaja gara gukpe bar kyurce. Nama kulu ngachi rinpa sewe jolam ting ranglam rangki nyikin chale tuyendrupla geje tuju dar lip ngeba duyamisa. Jimzhu tuyengen ki nangchu dir, jibhe jikzu le dokzi tangwe nami zhongwa reje mimakken su yu an. Yundong ki ngangu parne, tasu lo yu le gongbe chiso ki ruse di zhongwa mayi nam. Mi yang war yu mi ta nang mi ta ye chi rabga ru jengbe lo lun genbu la che si bie. Kun zu jik yirwe ngu yu ni zu di ti ma nye du tang lin che kakbar kyur si. Yun ba chung di kage mor, jim zhu nian do be lop dun na yip ye lung la gur di, si du lo mar jang ki jik su za xin tor ni nyu yu che gen tang. Nian guo xia mu kun gu xie zhi ge chen de su jun jue yin le yang. Ya se ka luo di cu jin zhu la qian mei bei kar, tan du yin duo ka bu guo mu lu zhi ki zhe zhi ge chong zhe dian mi tie guan zhi chu di yirgyu mardu le zhui tiemu tang sab nianbu gorwe suyo ge ngamu ne tor yu. Cenri bianjur ki peke chong tang chong zib, yulong tang yulong suzu, yang ta lewa chitong ki chu yang nyo ma jewe xiong lam qiemang ne qiyang su pe di. Jizu kor yu le dabdi kang le zhun yu bie, namzi la so chewe chu yi kolo ju tu. Jimzhu jikzu ni dianjia ciso songwe kwa jia tang. Chago nianga kogwe raga yinba ma jieba na shu. Seng namso kongtu lingye le nianjun shubi ni dengri zhudan ni jibi longmar tang ngungu jibi du zom te yi. Tirinki zomri gazi le zin shuzam daga shig yi lingye le nganzu le zin senpa to chi.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zhe ge na mo suo ting de kang jong zhuo ling li zhe na ge be na mo suo yun ju mei zi kang ki chu zhe zhu ne zhe ga ki bu mu ju me ba ni mo dou zhi la ta chu bu na zhe xia ti yin ni ge de zhi li ya ngun zhe che gu me ta dine na chu ne po bie ju ji 당연히 중립이나 요와 같은 유매 중립 포드즈네 내다 근데 수매 근데 지 중립이야 다지 비로 소리 다 당연히 지로 소리 소기 소소소이나 내주 얘네 지득텔이야 개발 근데 유매 근데 지 뒤치기 다지 아니 잼자 다 빵자 소 근데 유매 토리나 조리시비 트블리 쟁기 뒤지디 구디슈슈
3: Lesi, jinim dos lagam sal.
4: Baso gungam sal.
3: Ngolya da ji gela ga tana na su da ya ji se bo so ya da tubu na zis ya di ngi ya ji kinde ya ngon zin gu mi tor ya mo ris na ro na.
4: Les les el. Da dang thong ma ngan zu chung bu su ju na zi ji kinde ji les wo ren da ngan zu ban den so ar be gyu na kinde su ngon se ne. Chim mi chu si pyo yi jo ji ji le nyam ju di ci gu chim ru sho da gyu ye chung bu she su she kar su ngor san da na zi di thong ma ga se ne di chung bu sa de ming da da ko ne ge
5: Lenong yu dang nung ju ses, poem mi ju, nyamba dang sirwa. Ani di ne ga yin zen,
4: 당만 내서 미국에 가지고 선 당한 좀 렌젠 유도 남균이 가지고 가서 유리 대자고 쓰라 가지고 사서 지금 먼저 그 사도서 가지고 사 신도네 토부시 우르와 대지전 당한 돈 넣어 주잔다고 이제 자정원에 친들 가지고 당한 주에 서버 뒤에서 토부로 와 대인도 그 지금 밀리고 차고다 당한 의식이 당한 가지 자신 가지고 공부 더블 자신이야 이 뭐지 샤젠도 죽지면 렌식이 유리 유릉 대에서 들어와 어디데 그 겐지에서 와 먼저 가서 두 그런 식으로 이제 당한 신도 치고로 와 이제 당한 의식은 좀 세지원에 좀 눈치리 죽도 가지고 균도 눈 지리를 대바침으로 하시 지리 지금 대바시우 제안인데 교수가 세번 그때 세번에 통화를 간심 포 냐치기 냐버서 봐도 티브 주지 가서 몇 넘수 쓰리 이거 통화를 주리 가서 몇 넘수고 지라든지 간서 당마당마랑 그냥 추수 저거 아니 당이 제냥 가서 그래서 뉴스 뉴는 그 당마 차샤 치리 강 코스타 뉴스 그 터지는 강도 수 주고 이네 뒤에 걸 간서 당 안서 뉴스 뉴그 추시 좀 어디 봐 가서 아니 뉴스 등이 추시 제모도 봐 가서 당마 당맹 가서 뭐지 봐 등이 제제 간서 안 저도 증이 등이 건수 증미기 양하게 증미칼로 추시 가지고서 폐쇄 추바 이게 양가 양가 펴 그냥 그 세바 그냥 그 추베 내가 남버 줄에 된
5: 대신 내가 돈이 없지 마들
4: 제일 돈이 없지 마는 그 폐쇄 추수 못 나가 권이 되지 네 그 요조거리
5: 내지 되지 서버 도슬이야 창하다 로 야미니지 그 샤잔치사 야미니지 남준이 그 세템베가 비야 다치 시지다 침보 로바
4: 다다다다 어디게리
5: 레스 오늘지다 하나 둘 다치 게라 권이야다 주물이야 문제 이제 지금 나도 근데 지를 고구이면 로바 들이야지 나든 나야 이긴 가르치기면 다치 리웨기다 니웨기스 니수나서 알 다치 이네 들이야 주비 나자들이야 얘네 지다 지다가 이와 마무치 요다 레
4: 레지리 지당 안도 다 배우고 소화를 배우는 거 반대 주시도 배우는 애션 다 거기 요아 들리간 뭐 근데 숨어서 그걸 링닉 돈을 숨어리 찍디 간스네 단 네기 돈이 요아 니도 간스 뭐 돈이 요아서 바디 가서 오스네 주부 나도 되게서 내 죽세 실로 되네 맞아 나선네 주스라 땅 안 좀 주부리 가지 안 좀 빡빡을 숙제하고 가지 잘 숙제하고 가지 주부를 숙제하고 어디 인가 좀 죽세 내고 돈에 가서 안 남받치다 땅은 식이 내식이 안 땅 안 좀 내게 되네 차단이 있어 듣고 길에 무디 주어 말아 이게 어디에 돈에 진 땅 안 좀 내고 오는 식이 돼서 무슨 내리 이와 시초리 주딤다 샤딤 자딤 추딘스 제 남받치려 우리 다이네 뭐고네 이와 되는 안 좀 지단전에 안 뭐 차단이 있어 예 이와도 시샤오래
5: 다지 요아치드네 다지 네디스야진 다지 나도 나네기 미디 류디스워르
4: 제제제 다고 폭세네 저르발 다딘데 베션 당한도 요아드는 거는 신 근데 저 다고 지지단 전에 간도 요아드는 거 생각하는 좀 종종 샤팀스도 있고 샤르조르네 와 코네다 추팀스도 간 추줄 좀 버딘겨 류짐스 좀 리블 좀 어디 거는 네 법세네 죽세네스와 어디 요아 갖고 내서 법세네 갖고 요아드 됐지 다디 소소소 안내 다음에 저 소소도 연구로 와 지단 전에 간도 좀 뭔지 자 지다지오도 이네 제가 소소소소 개발된 데서
5: 거래를 저는 지다 주변 나지야 다지 지기 다지 내다 줘라 지지다 아니 지기 다리 권수배 여와도 저기 소소소야 내다 맞아 가르가 뭐이고 있나
4: 레슬레슬레세 다들 준비 지는 거 체크하는 건 좀 내다 근데 동원 사는 건 좀 남준의 지다 줘라 다 켜용 거 준비 지다 돼 근데 지고 선 남준의 류부 등중 지고 쓰라 땅 아주 차야 손데 가서 켜줄 만요 손데 나 등중 겨 다 아 유리 샤바저 남준의 안 주고 이제 샤다 빠고 같이 봐 가서 간에 재용 것은 마도와 차교 재용 것이 사실 뭐라 해야 하나 뉴규도 이제 승으로 가지고 다 된대도 봐 대린도 봐 이제 차교 재용 것은 이도 봐 되는 것이다 암 내버디 봐 류순도 봐 신도를 쓰는 안 주고 돈 때문에 뭐라 봐 돈 때문에 내버디 돈 치다 눈시에 치워야 되겠어 안 주고 돈 눈 봐 제는 안 주고 심하다 눈 너시 지지세는 꼭 가니스 배경기 자세히 표현도 있고 간지 신단도 있고 좀 눈 봐 이러 다른 것이 간지 고단 깨봐 지미 되게 안 주고 고이나 깨배 거도 다 안 주고 깨배 연유나 안 주고 지미 지지 쓰러 와 디즈로 나서 다니고 다른 것이 간좀 남균에 간서 시충수도 간서 간서 다른 남균에 내가 다 내지도 있고 간서 냠충수라 시시슈도 제 충분다 아니 남균 내가 저에 내려 간서 주범이로 선 기부주 와서 간서 기기로 와서 다 내가 근데 그 대신 내고 젠도고 로다 젠도고 디죠 말에 간서 소소 남균이 있는 거 훨씬 되대요 그러니까 누구 제 삼사를 보던 때 심나 심주 좀 말에 근데 몇 기부주 와서 기로 보이 삼아래 공주 기로 공주 된 대죠 대능식이 간도 도고로 지달 감동을 선생님 갈까 해서 아니

0: 我跟你话是，那么去年开始，我那的样式样式开始，你话说对讲说，我那的样式样式对不是？
1: 哎，是。
0: 我那的先别讲了，就是说，准备那的讲是那个绿色的新都是有的，绿色设备那个的，我那的样式样式，我没弄个大的对讲，我那的样式样式对讲，把我的这搞了有大的对讲过来。但是呢，这讲是，他绿色的效率高些，出去讲话是。가서 다 리베팅 난다. 단데 샤당 리베 된게 손수만 어디에 거기 세주 각 거르제 나와다. 레메르 뮤직 가서 그 그게 미싱 브라딘데 난 추주도 송한 저 연락 추주단 비무이나 비명한 저 비지 문제 다 야마 땡고 추주 간 추주도 좀 오지 야마 추진 경무도 온 가지 야장 가도 맞고 무도 가지 마장도 야고 무도 무슨 말이야. 어디에 그 남버 스튜는 거스 학바도 간 저 다단데 이 노루로 그때 생각 자신 같이 유지면서 또 보는 같이 학바도 간 저도 구입에 내가 저 간 저 비음 같이 나 야마 땡고 집에 내고도 같이 비무는 nimju nimu kare jengko yama kanko jengdi chok chok chok sangadu nimju jashi tuyongu wa o odin tiga miksik kare iki koyo miksik tatin de tuyongu si zengkala chashana nganzu ta maa tokya yama pabdu da genzima yama pabin nigo to ta kanko ma lamsan gyudruya kanko tantara maa chi loo munga samcha koyo
1: nguzi shi
0: o cibu loo shi de tuyongu tuwa di dan kachi sondi ta nganzu jumbi zi becha ni chilo ni kia chik chenpo shi hun de tuyongu ko tangji chulu ta nganzu jatin de jaman chawar wa hindi chik tundi jashi chik chenpo shi tuyongu ko soyo mesu yame misu be koto kol de nazi chi Jemaji, dia itu kau kan sini, dia kau cili kan sini. Cilu jadi tu setuju tu, sukses betul tu. Lamsan kau jadi tu, susul disem nang ribet cik dia lamsan nasi dani so. Nanti kan sini cuma nasi, lakbaran nasi gengen susu. Cilu jadi dia kacin dia tu, mixer kini dia yang ni. Odi cida lah, tangan tu tangan tu belu suah beri umur ni sini tangan tu cida ni nang nasi kini sini, gua nengen tangan tu nengen ni nengen ni datang. Ni nengen sini tangan tu, tu mau mimpi cuci tangan tu tarik jisun silu lah. Kau mimpi tangan ni, cegat tangan ni, mimpi tangan ni, cegat tangan tu cegat ni, cegat tangan si lakbaran ni buat zah. 학바동한테 가서 자당 추수도 미세게 간 조가 이제 개가 좀 간 조 그중나 근데 손도 되는 건 나서는 거 되네 자당 눈에 추수도 간 조 되는 누주 얼마 되는 누주 나서 근데 진리 학바도 되는 누주 지난 자 추는 미세게 세 먹고 나서 인제 지안 알아 가는 뒤 균도 내가 거 개박 다시 우선 학바도 뒤는 내 자신 간 조 되는 건 나서 되고 있는 거 자 간 조 니 자때 간 이제 년배 내가 주고 미세게 간 이제 뒤는 미세게 아 단 누구 나서 손도 있고 주다스 내가 좀 남기고 저게 추 추도 되는 거 봐 주다스 자도 뒤나 미세게 세 내식 차라나 이들은 좀 매우 수월하고
1: 계속
0: 진부를 봐. 제대로 진부를 줘. 그냥 아주 진부 좋은 말에 진부 대한 안 좋아서 남들 남에게 지슈디 안 당고 생활에 남들 지슈 포지 남에게 지슈디 안 되는 식으로 가지고 안 먹고 지금 아주 진부를 다 진부 강로 있는 것을 아주 네 진부 샤베 내고 되려 안 좀 믹스해 켜줘 쉬워로 가서 따뜻한 진부 샤니 도고 내가 또 접제 자마를 작제 쉬고 진부 안 진부 선이 도교 매 자마를 마사야 좀 뭐야 안 통제 좀 자마를 마사 좀 근데 습습 쉬지 안 선이가 아주 남들 그 진부 봐서 남에게 지슈도 맞다 되게 내가 니주 세브슈 안가 돈요고 가래 나스게 되고 모양들고 믹스게 아무도 단듯이 롱디스랑 아무도 있다 되게 문제 있다 되게 문제 있는 건 등도 수로 문제 있다 나도 먹고 집에 딱 제일 주제도 내 먹고 있다 알아 그 되게 아주 배우 소화는 롱이 좀 학생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매사 저저 내가 돼 저주 뒤인데 치는 게 같이 무슨 소리로 안고 고소수 자랑 소순 내가 믹스에 뒤에 지리 다 지다들로 또 순서리 다 내 지다들 된 게 공수로 지다들 간 생각도 저때가 저 샤팀 루팀 자팀 추팀스 넘버 시쇼리 얘는 이제 샤팀들 근데 저는 먼저 니베 온 거 당한 저 베티 니베 베티 시에 주죠 가서 지다 지는 아주 다 공급 다 무슨송아 다 이제 공급 다 되는 낮에 뒤 근데 지는 다 되는 강으로 산 거야 니베 오 말이 혹은 생 강으로 지리 강 내 시마라 이제 되는 망치서 주 다들 거 되는 거로 와 네가 가르쳐 줬으네 너도 샤팀 더 있는 거 아무 200원에 지금 베티 시에 쳐와 아 미도스도 샤토스 국가 샤토스 야 지금 배 배대 없어서 와 아주
1: 보스
0: 용 장비 대해서 티보다 아 샤토스 땡도 진에 장비 용보다 니는 돈 낙거든 뭐 당은 시 연락 그 연락 간라 니스로 와 집에 있는 문제 되는 거로 와 이 샤팀 주 간라 집에 되는 시 가서 로다 닌도 주고 미대에 나 남바 그거는 아주 샤팀 다 들고 나차 급수야 나차야 가서 중세 되면 공무주 된 대신 되는 거로 원래 이제 저리 다들 내 리듬도 없지 그지 근데 손 리듬도 있고 가서 아니 200원에 시는 거 롱기 사실 정말 디시에초는 소리 체체제 가지고 그 롱기 체체도 있는 거서 그 다들 가서 공기 지다 되게 체배하는 거서 카고메야 정말 개발 어디 검대 쉬고 침 쉬고 되는 거래 되는 시 검대 체 주는 이제 주불 차와지 다 주변에서 차와 차와기보다 아니 가서 지금 남가 있는 정수 장아 저 말에 정수도 되는데 아니 그때 땡기 건수는 그때 숙체변에 거기서 가 있으니 그 메뉴 무슨 야마 땡고도 학바도 나와 땅 안에서 주름서도 네가 오늘 전 단대 되라는 가서 주민으로 단대 저 먹고 싶지 싶어도 있냐 저 뒤난 뉴사 난 망수 체제 가서 주름디야 숙체 뭐 쉬어리 요즘 뒤에 딩두 소화를 보여주는 그리고 배 잡에 소진 가서 단대 가서 치료 그서 딩두 소화를 보는 가서 시작적 더만 좀 되게 먼저 단대 어디 나한테 되는 가서 좀 되게 잘 비미지야 좀 가서 미식 비미지 그래서

0: 미년주 투럽사변 고차 헨게 꾼캄상 나니 미터지 느끼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별의 제세도록 가수 젠켄 헨게 꾼캄상 꾼이니 투도토 중야 롱치년티 지겹리콩 되게 체람토 꾸지 슈베 직균 속배 도시 땜불수 양규 冷不사바베베 규지베 링뉴 년준배 년준 슈별의 前提 셈바르 거스 슈규이 텐디 리체나 멀어 과주토 신장키 겐군타 지별의 투 레퍼 투시 쿠바티 슈규이 니찰 신장 유고 장종 정외리 정키 겐수 리쿠시그나 지송 장용 샤이 겐수 셰슈 제주 바슬라야 지슈리 주토유 지송 코니 균토 콜갸르 딘괴바타 부주 남오용 무치 정기토 레그치기 유베 닌잠토 다용치더 체유 콩키 계속 강나 다워시 월니 동학계기 조선 동급의 김상기 쿠부 친부시 단다 다워시 월계계 신비 계속 셔슈 제주 바스 주기 동배 로지 남고 치지 머신 장 춘중 토기 도지 셰도 장용 샤이 톱조 티니 신장기 겐군타 지비 지조 차샤 용용 꾸디 다웨 뒤지 시히 디로네 송 신장기 롱아 친기 차구이 중업의 구초류 미체 레벨러 탐불 시니 겐군타 지배 셔슈 긴송티 망추 터제 열구 체유시타 난쿠 민문비 도슈 문비 계지 시진서 시도 지니 뉴슈 교외 겐군기 제주 커섭 저번에 유골타 대대 류수 신친 신비 냠레 나지 주배 파타 치수 커섭 표용 키버니 군편 포주 군퇴 갸기 당외 파 초지니 겐군츠 치주기 디기러 송격 토바 마세 야 지배 마왕배 저와야 티 토바 중유 지대개배 치니슈 게니 이닝 총결기 인호 초중기 류수 총기 류수 녜카나 기수슈웨 제고시 원수 뉴시 유바티니 안회 신치니 용웨 겐군 사수니기 내틸 투윤 다원이 신기 조신 유고타 류수 초죽지웨 투시시 펜준 카체웨 투틸 레투민네 추모스웨바마세 콩니기 세리무 허장볼 유골치베 급기 잡아야 제유 사츠니키 네디에 셉슈르 거구이 장총신 콩니네 겐군 신자이리 총길토 유골 조센 동월 용규티니 양탑에 담카시리도 지시에 유시 인 호초송 류수 총기 지격 진이 우송 쿠이 류수 녜탄티 디류 지대 둔비에 체바 주구이니 원소 고이 체바네 송 큐엔지 송미티 니수 저주 샥두 체바티나 치게 민의 유러 개난키 신친 신단이 용외 제송장 유지 모주 체도 류수 녜탄 타워티니 겐군 총 예순 슈문 토진 지루니 동 갸미 니수 장르 로주파 랑게토 러나 축주타 대연키 겐군 미창티 견동 통출 송탄 치원이타 사야 축신니 제주기 괴구 숙친 원신 유바디 겐군키 치주 미콜러 거수 체미 토바타 겐굴 사칸러 따당 야바 유골 조신타 유수 남잔티 닌신 탈게 치르 좋아서 뒤에 정시连文版 지루니 동 갸미 순주 송로 리거 랑게키 제송미네 변절 시균티 통줄 송봉레게 외저와 유시 제송미네 변절 피게 동화티 초지니 망추 디저 콘돌 동외 서신 댐비 디결 시인라 양제주 부유 림보키 케지 카촌 시경이 디르 시숑키 레튠 예슈나 제송키 미수 튕궁 사비 후다 체니 제송미네 변절 뒤체 튕비 피게 동외 저도 빈구가타 제송미네 주변 튕제타 겐수 물자 유골 조신타 류수소르 갸별치베 시주 투장토 동구시 비유 민알 신장키 겐수 튜레티 광보보고주비 투정수 내유가타 시주키 구이티워 용률 피게 조신유 진드 둔비치 니수정이니 신장 유고 장경정타 신장 튕기주주 만튼타 해내 신친 유년 신친 소신친타 정 정기제 적게기 자동도 견조 민구체내 유골 조신타 류수 신친 신비 냠레 남지 외수 우니바타 신친탄종 총기제 카키 유골 조신타 류수 퉁궁 펜준 지리타 주비에 콩리 펜친 기시 체시카 펜준 켈린제르 꾸디 동치 신장키 첸텐진키 유골 조신타 류수 비둔 빈시카치 소용체내 류수타 망수 송지타 류수타 체식 송지소키 켄덴 유골 조신기 튼제 뒤디 뒤동키 유골 조신 동화타 有人去甘肃大雄去小区地带偏村头突破签约，第二到我唐伯年送新疆去宽阳年人不清他，体验去女学监管了。甘肃小区在这拍摄周边南昌别个出狱，新疆头面对七八他，若那出狱也轮不马赛，再报七八又人不清他，体验去女学接送引起，天头彩他明白。没事到我时才是脱水了官给建议甘肃小区在这八十零度遇不谈。连空气甘肃塔你们大多南对甘肃年岁小时间出席了铁路时记得准备得救牌新疆永肃全甘肃小区在这八十几分我这年冬七个人遇不谈。甘肃小区在这国同州集团七位给他三月给你提前吧人不听他提言去女学监管你这个冬天呢听不同遇不是四句期甲表题没彩板新疆有个人中中期压力黑白过年跟随小区空地了甲表七百过期切得卡就是吧八正前年跟随小区马拉出租几句车轨七八年今度跟随马铁跨住三点动位牌塔重组塔地轨期跟随甲点六百休息动位所卡住住牌今度猛西七八塔地轨甲点七八第四题七来地轨七八面具塔旅客所用送机级别甘肃小区扩展中西西永远军队营不是新店名呢扩展起数切入东都地新疆有个人用中期毛王别罗尼南每天七只阿东了有人大用开进去十种比喻超过千年每波监管监督给我塔监管制作给变作多清了新店明年甘肃突破超过吧卡塞病毒面具塔旅客所用送机级别小区军队顶色度到我地第六年送新疆有个人中将确定地塔运用香港去人中将去接了你当一面你所住流氓区团委局车去监管送入去自身车主拉达七八团座车的监管去地堂塔面具塔旅宿送机去协助六者十种变化塔连年托去将达全部军队变化监督了第一年将达了归地当地昔日面具明年协助女不塔出在安慰狂多单语明年牌若那出去行了他提言起监管明的你不你正要动出给了面具他律师送机器写出给我他若那出去行了他提言起听对女学监管明的听了他气给了给他接报他写出主语今的古别气祝你替了们以重叠起康庭婆娑就对写出给那个嘎嚓对别落看了七八错开了三星预备他婆娑给言起七八冲冲村短途熟悉古镇塔，结束春晚卡拉萨当了，你去骑行雨。日在这块土，七八南拍地出地去，怎么自行雨别？七别跪着抽信汤浪土长行雨。三年卡给天空塔，微博贴嘴的贴嘴塔送机前年。新疆去女婿雨贵那不拿错，给婆娑小区狂别东行雨。龙安村去车贵就西边行，新疆永肃群众。婆娑小区南站亚塔就面对了年数千年敲尖托板蒙文国通秋松塔去往亚塔三亚古新域南站提大了地面新疆永期婆娑小区靠着女文云退狂动清不塔普居长波电波马攀人清域康庆婆娑就对小区地面里天了蚂蚁冲击起雄族盲年滚边婆娑裂空通了体音不塔若那其中了心里真正热松了业余不提罗南民政委级别大用国库用了贴图预备婆娑小区扩展了兄弟给不谈推崇婆娑科室戏剧家可是你点别啊规定东西语罗南前期前规军个别国处罗新疆期体位女不起为戏剧给扩展他体位立别小区扩展体位加起为从热盘抗击的托年甘肃塘婆娑孟村日我团队的提问题让我们用错图别完全自认识度有信誉
1: 居民年住突然三百五十二现在观看上我们每特人女去年住吧 AI 这么一其他呢你年住随便来前三个人
0: 三天天给向了国际图从为行情突然重叠图龙冬期四道龙三天许女多数热度偏行期是快不是数据营从为行情马路区突然重叠你日光有这个中年行营啦从文行情难去给客人别路居人面去拆建重建既不提压抑人面去三个心不提头 从旧元素人类吞来体，两个期间密差你这些动态怎么训练？如果人类的吞来体盲错爆发了你其他，密是偏转转往它，便是让这个家庭吞来是多久远？吞来人气，他给胸前清不谈锻炼，心情去修了六节课吧，忙不时间，日足见面，每天早我出门，谈个吃素他。人类三段吞来了，心中谈三遍，查到从来铁动。六在六中塔军政所去铁公所丁守秀突破前面，日光人类去军政看孙不谈，三段偏见的多数满吃不前语。山东年因为修弄黑人吧三千计，屯人闯街头，天气吃不谈，恰恰住雨不低，唐给黑人被恰恰住面，弄个卷个电视雨，况且唐不通门通过，村到南边找我谈。习近策反人民军来俺人去，一晚热度超送西西雨。同年电木大王呢，他电牌，人家偏偏俺咱这里住土不预备。况了，在孙给六三天，况是去不马赛。铁外讲，那天是西江吃面，在我左右，真亲近他，成为心情闲年，因为熊的面孔记不明。突然闯进去，只有千百冬季第二心呢，因为老些人。该用给心情他创建九年，用为那群六寨不习俗学生，推运行部推人创建土六寨给来推那休息员。况最初，他给提在了江北后面七星边，还是不远了。杨人类三段屯在秋桂前边来对不养鱼吧？杨差别从南头铁东前不远，日光九寨天铁外加起外冲热桥所，铁铁东新边新不来米三不养鱼。心情闲年用为修女读戏三不谈。六寨三不缺点当员了，团员去从外出，这龙忙不切的预警，给日他陆续给黑白他，对抗给宋米图吧，来对肉卷去吃点土瓜娃，娘舅看完别日他，平均只挣七百，底部没不少，普上团员看铁打七打，前面没有图，经常给吹给托不起鬼明天，团人闯进去，吃连得不腻。马拉克西区团队前面每名协助组队提供时，老脚概念老协助型啊。爬起天空，突然闯进了明白。日光人脸塔叫我预备，烈日那修白那寻草把明白。突然闯进去，突然用了开白真心塔，这大西北巡女西长了大姐前面，云南前去，第二天接去冷路走的，看到日光图，面对那寻协助顶住前面，协助指导给马拉难求预备他，人不行一擦他，卡碎面，明年西长三不赢不他，连续两次三不赢吧。日需特朗下东突破界千余，日过南段巡女三战其位，南吞了命令，吞人闯进去，人类遇过他，跌错奥运天卡，秘书吞空地前，闯了德国脱单所，全部进退前的，日需某女踏出冷路作孽，对抗跟送他，南段弱军，西街大王送掉，在女狂刀扫铁，南面西区蹲不他，其用说不西恰狂飞去，几对三战踏出女边千余。提堂推送，日过南段巡女在这很着急，协助地步三队组队前面。日过南段巡女在这激情气不断的，巡女让状态，跌坐奥运旗组旗，千把忙不两个阶级南边脱离，心情闲年用为巡女便是直推他，才能让谁去切据第一些追鱼。
2: 过了第一坨了，没通就是解决咱们错啊这些鱼。现代民主为克拉尼体味讲许多穷，所以南北托年做巨大，所以南北托年艰苦的话，所以南北托年酿酒，所以南北托年插嘴，所以南北托年改心，所以南北托年不对民族的气度别不起。铁蛋那么多，中国第一，让你给南北托呢，听了不见温度就完了气。中国南北听了不见，中国南北界的别不气。
3: 南北的团结，团结的南南年转秀。看到零几年三星八年，中央密码关于农村立功的破解指南仪。
4: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六九七段月起，
0: 六九七夜间游起，
3: 六九七次，
0: 六九七次。
1: 新格林格公开上，谈到林格南三个筹备的前提呢，中央农村年轻企业来看，不该吃那么多国际设备，老将推出级别的建设，我听到了在年终学看着阿言，提领了在南木推起，习近平去推入设备，中国开局点被基础人路的广播，老将集团希望年终学言，确用的国际设备，他请不是机会吧？推入设备南中国开局点被基础人路尊用变送级别，作为国首级国了。根据国际呢，听说中国两万特级级别刚在口碑特过经验。根据国际呢，俺最短期六七位扩到三不起人了，达扩到六不起提三百，俺最短期里边巡逻呢，六零派的去四川六不起，专门做全市。根据国际呢，中国民漫谈中华民族的批改六九点起，三只六不起起人了。达达三只了不起天，中国开局点被基础人路吃下去，全国了不起了，滚地当时。习近平习近平去点团，根据国际呢，听说中国两岸他具备高质量口碑，特国际人了。罗家尼的贝特米兵温哥他，中华民族的加他了不起温哥七吧，他具备高质量口碑，特国际感应。根据国际呢，听说中国五三七学的开局谈，听说中国共产党民五三七学的西路抢先去，启动国阶段就团结领导中人吧。党团结合，看着抢马车位、内属开位、陆军机、内家仓位各数，俺最担起各局级别中层总筹措，挺数不错的。党团结合的那个做难题。边角组准去定都不够他，根据国际结构，六个人心去取代接不是。推特内说，中国共产党他，中国民满的两百名员也尊严独他，暗基点被杀掉的六零了的呢。团结的卓兰定去，西南通关边，加海滩拍摄那处军车面板，开图三天，中国边角独秀他，全队解读，民满的初一初再见，对马的给人三百接不是。当他迷茫给恰恰提对马的狗剧四百七百吹图立成大的短狗穿时推入机了推入机器那天又不他迷入机了迷入机器跟着狗狗剧呢高着去推入他确定是不是立不谈着特别过今天几几年几千送了他短途拉别刚爱他年个七万年七万都送狗批给穷人去那天他批给穷几个那天鸡蛋去给我他丁人是不是给我女子所穷心牛子起我的口了来拉着他告诉着谁狗就藏嘛猪擦不他相信不藏嘛谁藏呢虚脱旅游吧呢脱高位你如车不干也不是狗就国际出去那天呢狗就国际给特批解体他就去过不是中国短途各国呢，确用呢根据国际机构了，确用呢根据国际不力，先他那么抗压越不马事。你当下面就送了到我手机吧，俺最担心，各局级别中层总筹措挺送不错的，确用呢根据设备级别机构这套机构弄起不是。曾总筹措提出，让给其根据批改电力送去短途那边，南汽日边巡逻他六零去南屯了，一些定什么吃不他，就用那根据设备级别南汽屯宁他没问别着确三线吃吧，根据过去日边巡逻他四句了南汽推改啥吧，日谈日不是穷话。当用它基础用的确用的各种设备级别体系三六集团去完成它恰巧给独秀恐怖的这块接了点中国开局点被基础人路的恰恰狂徒片瓦的滚地动为贴图内起了定色情破人为修金贴不是
5: 但给给给别中层总出错听松不错村安全救助国际给他这团部的经验便秘给数次亲笔却用呢救助设备起板滚地当他年如切不明用的行动吧年个起为出路满不稀的给我接了电救助铁却用呢数顿不他那满不推给重话空得牛了电吧提醒滚度别我接给那么小话是几个数据习近平去电团但去各局级别中层总出错听说不明推入七八间银了替各局国际团基础人路给听入间组准级别路局也推入三百七万团但去各局级别中层总出错听说不明推入七八间银了替确用的各局设备七八团在那仓位国内各局区规团规避动位推入三百七万团让给给给给国际给那么三干给最对不起给给国际切存给龙西就让咱们给人了推入三百国门七万年推入三百的给我他国做三百多两百年推入三百的具体俺最三路金锥他外头顶去不不清白催得他帮俺的清白给给切的心坑三百行准月金都给团菜堂之外跟张林拉达他创地起来获给他的重划新来给家车怎样当我见呢创世纪跟张林被实行了温松所的一切不他为他的国主门出了给个狼吧想从他的改动为特具拉达切不接一盘他深圳所编着密切快速不他粗剧团探参剧团南洛甘色的那创业界其中了国门七万年怎么能用从增组了学不他估计南极年准期吧让没有用从催的快速吧中国给及南京温慢相错各堂部立中案工作切不接一盘南了真不年起了个别派给你的起来穷真也不如你的他给你的边角空头别完年给个马贼起来给住这边他往为人路这边边角空头别为派记了往外几干一不年记了往为边角作为隐形往为人路那么起边角推梦头空头别完他给我不怎么被你跟空气别派最近给七夕变作年俺们给基础人路给从这变作这随他天天天空过这处从这他就人心去女不准备他师兄去女不准备抗力切别怕变作这随给聚集给作为一本年却用的变作他切不是人类基础健康不可能有解给这随他当祖中去人路给给聚牌的切别给聚集他人不点点俺别给不他忙的忙上忙偏松起起的对满拉达的切板丁据据国际体听着中国请问些起为开大他请恩济点别那么差也不是据据国际给中国那么他中华民力给那么中国民满给那么解了更多哈将钱不大也不是老年列国国年我的垂死据据国际呢当他迷茫给孔德亲笔推入给极心突破重围开启特殊也不他中国开始点别基础人路尽用别松切别转来年纪因各据国际了切心谈得我妈多切心得不明推入三边呢中国开始点别基础人路尽用别松切别作为归属呢而是各据国际因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ཅེད 주경치뉴기 조준러 계급 주교 말라 단 주교 진뇌 팀접 진토 교와 군디 동안에 높초 진토 교와 타 마제진 로 진토 교와 데네미 미리기 칩세 배윤 키게 젠덴베 좀제르 베다 치고메 원가 높초기 칩세 름로기 베수 제슈 데네 지명에 바타 장게 지소 증로 름로기 자와 데네 도르미니에 바시 초용니 그주 서비치나 양타베 덕터마와 타경 치고 지급수지시진핑키텐튼 Gurju Kap, Pinsun Gundi Tam, Biri Sambo, Ramde Tibuja Yongwar, Gundi Chiguro, Tonan Chigubashi. Mala Rensin Tan, Jiun Rensin, Tunji Rensin Jila, Tonan Chibani, Cho Yongne, Gurju Sabi Chibi, Nangneki, Lanja Yinla, Gurju La Gundi Dongwe, Kichi, Tapsi Gangin. Nechi Gurju Gi Dinzi Gi, Jawa Junne, Chagin Zombi, Sakui Tan, Kepkonsu, Gurju Gi, Chitap, Mala Dandi Chibata. Gurjuki Cheti Kutsur Lekbor Nunba Jigji Jigtuki Kechi Gurju Biwa Jeki Naram Jideta Jitu Cheti Yongwar Chigu Jiune Gundi Chigu Gunkunta Jije Pente Tunba Tangdu Chedi Yangji Chimbushor Wata Miyang Kirgu Jigsun Jigshurji Mingwa Chigu Jiune Gundi Chibani Shishu Ngamgata, Kobanyamju Chiba Mayimba, Gewa Zuwu Tan, Gewe Cho Zuwu Zingur, Tonan Chigubata, Kechi Kepkun Tan, Gangneki Luzi Zingur, Tonan Chigubati Yin, Gurju China, Ramde Yunggur, Tonan Chigubati, Gurju Gi Chuishi, Ramde Yunggur Zimbar Masi, Gurju Gi Tunku, Ramde Yunggur Yang Zinla, Gurju Gi Pente Ramde Yunggur Ni Tiwe Gang Zimbe To Ni, Gurju Gi Chidabka, Sichu Gi Kirsu Tietu, Pinzu Ramde Tan, Lada Chibi Kurim Nangto Pinzu Ngubi, Gurju Gi Pente Tietu, Chaba Chujo Ji Yungwar Chigu. 지림추구르 니바토 지림 추구 탄 지웅키 차구 지교로 슝눈 겸네 그르주기 꾸주기 체리기 정신 치로 동구부터 그르주기 지덥기 람디 정신 치로 동구 추도념네 추우게와 타 지림키 추구 지바니니 주종무기 지교로 임바디 차시에타 뒤림 정신키 그르주니 지림 추구 지바 슝눈 겸베 원주 차겐딩 배고파타 지림 추구 치바 슝눈 갸바니 차세탄 뒤짐 정진키 그추비웨 멍시 띵토 쇼므고바시 지코기 섬시탄 지림 추구르 슝눈 갸고바마세 모투토 닝돕 침베 츠다타 닝돕 침베 되게 치바 꾸마야다네 그르주니 파르미토 띵서도 배고 초용네 그르주 스비치치 닝돕 치고메갸 곰덤니 인지미니 띵고바시 Ningdop Chikubani, Guju Ti, Gaka Kangjachina, Duntu Gundi Dongata, Kakur Lim Pubata, Gane Si Puba, Ningkar Juk Pubaji Chikubati Shi, Kumdup Dengubani, Kacho Yinji Mini, Singubata, Guju Yinji Mini, Dengubani.

덩니 첸보 네베 살 케바 시엔남 수히 지 칼하 니마 샤르화 나 주가르 망향 통민규로 시 송바니 케왕 벤지다 첸보 리베 네 치중 탐제라 이나 신도 케신 쇼도 쥬르바 친지 송토 저외 덩니 친보 장베양 무에다 니소 메바시 갈라월 슈크베 사쇼 데르 마시 켄왕 시엔망보 슈수수야 케베 초 시엔남니 마케바 민바 리베네 강타 강라 케바디 케윤키 덩니 지에 임유장 개왕 벤지다 첸부티랑 지수 진신 구유발 덴발레 케바 중우시엔 테남라 케바시 수이 지디 지워 메도 시 던타 대양 베르나 남갈라 니마샤르회 체나 랑위 초회 뉴가르키 초 세미급 지성 예바 대삼 남갈라 예바랑라디 메바르 마손향 Nime weser ki tab shindu chiwa deyi gyugar ki chwa tamji sii ki nendi tong minu pa meba dar gyuru si pe dendo. Dedar song pa gup ki gupa nye jen si liya mi pe song minam nyamdo senpe tatung jebe si ho.

0: 오야 초부친주소 텐딜리센 시삼 다가주고이 레젠 치면나 아글로산키 무티니 키란소로 사젤리시기 드바 서비스 카드윈 시발레 예럽다베 레시에 쇼로카 니슈서로바디 드시 제주인베 키란스 디터도 닌주 저유 다트아
1: Jangan

야 루리 정원에 적고 충충 서 제나 티리 아자게 원리야 기난 서 지신키 예신 삼 시비에 제제 통고티 모두 쉬고 인타 디야 안츠 시브니 미타 소자 참로 예괴부티 시 다이네리 튼키 지신 카세지키 세모 리뷰 잠바 예괴티 베차 샤비네 지신 꾸뮬리야 시무 시비나 균토 Nimen Kongliya, Chertusu, Ti Ziduki, Domanam, Lu Shikshiki, Kachibti, Nili Septa, Yongsu Tsungla, Guntu, Nimen Lakaya, Nobla Niwe Gupsu, Ti Domanam, Kajubti, Niwe, Tsutu, Chaduku Yoshi, Gumuli, Sentutu, Zizin, Mangbushilia, Niwe, Kumsi Ditu, Tazizin Tidaki, Nimu, Loma Tamche, Kachiti, Nime, Wizir Limbaham, 出去那做多他杨才摩罗曼南拉雅南土入地卡松这个月时第一个前卡着这些续笔呢让雅松狗亚不西切图别马车出去小瓦他联系冷狗所金融图东坑图这个月时接着出送联金期偏女一年年间几点多 超过中心所，开展给一年，南军透过柔美青春期时期，让你给年长头月别，我们在他谈论些，每到老多少里呀，你们他才没更多，肯这月明光里呀，但是济南呢，也不有些，最近他说起，他呢没人说康熙英雄，年少过过有些，第二满七边呢，第三里呀，南军提不多，开展去轻松些。

0: 罗里扎维超过青青策光启俄国洛桑给送别其中年末塔提前歇着通过塔起别松懈卡提尼起别松懈卡三南出别接里亚提人启安全小别女巡视别接别里前提续擦松下面的连接年末塔里前先不能三角那说
1: 호모 디진랑이 아무라리아 게진 앙자지 수로치에 그 뒤뒤 아유
0: 나치로리아 냠촘 제가 리큐 디차 손의 차로 쓰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이 되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발 유배수레스도
2: 아무라 키란이야 참기금 좀 말해 봐
3: 아무 참기지 님 가시 친수 이네 잔심제 제요 산제 라르르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윤네 만주 팔이야 투기 개발 님 카셰유비 나와두
3: 파마탄 디기 냠주치바르 튀기 케바르 커네형
4: 암라 기란 샤브르게비 녜녜도 스쳐
3: 난투 냉미 냠좀치바르 튀기 케바르 커네형
0: 바라다 암라니 쉐스 퀘르 퀘르 접쇼
3: 파마르 장베 즈와르 튀기 케바르 커네형
2: 바라다 암라 나투 삼은 로요유
5: 보나 보나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jimdun nye don laksam nyer gyo bata. Dagor wa mitin tongchur nga ki, mebu tsuyo zeji labuchir kujie shio yo bata, sarji nyingdub nyamzo nyong yu.
1: Digliya kune biwe ne tsu, nyeche kong zhongyang zizu bu kaso zora, zhongyang chicha bu ta, lopsu bu, cianze bu, gikab chua tian ta, di tang uyu lenka jita nyam tu. Chicha ta, lopsu, rinne kong do ki, chacha senbe guji bie todam chetab ta. Tochim lopje guji bie todam chetab. Lopje jingchung ki guji bie todam chetab. Cianjib chacha senbe guji bie todam chetab. Xiongzu men kan ki guji bie todam chetab so, chetab ka nga bajim chepashi. Sartu sopcho gyabie, chetab ka nga tida. Xi Jinping ki chuchab sarbie, zhunggui kechu denbie, jizuo renglu ki gongbie, zubche cha gyu yunyong chibata. Xi Jinping ki dangzu gongba, kyun yong ne langda chiba. Dang zhongyang ki guji sarbata, langcha sarba, tuyun gyu nendien chiba. Chacha senbie, gyurju dingsab donghui, jigyu gongtun tuyun gyu chiba. Sanne ka ta, chepa ka ki, langlin chu chakbie, nyamnyong sangbu ta, chetab sangbu, chokdom ta, dolin chiba. Lege chu tuyenbie, niu zu sarba ta, niu tuyun sabar, lenchi kurda chiba. Leji ki tuyongwe ta zungzhi chini, mikzu rengxin yuebe goni, jigyu si ju ta chetab, tuyusang tu dongwe chini. Changzai tola, chile jen ki, chasha senbie, guchi bie, bunka zugyong chachi, tiwe nu den ki, lemlu ki genlin kodion chibashi.
0: Digle gune pebne zu, Anhui Hefei Tosar Kui ki Gyargi Tunkun Chukdu Piju Denshi Yese Dene La Denne. Kenyi Cheche Ceden Jengi Dulin Cheta Saba Sartu Tan Cheta Chebe. Kenyi Cheche Zangsi Chekudi Semche Chebe Chawane Semche Che Mekubi Tunchung Shikdu Gyurwa Masi. Tantung Tunkun Jento Piju Cheba Gyu, Kenyi Cheche Chogo Chobar Gyuru Gyubashi. Kim Ju Lokche Ningsab Salji Siju Gyun Tu Ngang Langlin Darwanta Dunye. Chungmi Kim Ki Kim Ju Lokche Ningbo Ta, Mbyoji Ningbo So, Kenyi Chide Ni Takju Chikawe Nguibar Gyuruyu. Masi Chena, Mbyoji Ningbo Ta, Chagam Ningbo So, Pime Nguize Kenyi Surdu Chayu Do Zongye. Ngui Nyungxie Rakdab Chena, Chogu Yunbyo. Wengya Tungu Genezu Ni, Jiangwe Teda Nyoke Mibatishi. Hefei, Shunan Tingyuan Dikui Ki Chungmi Li Hong Ki. Bujji Ningbo Ta, Chakam Chenpo Dikui Nang Kengchung Tu Yusu Chukumye. Nyokhen Khe Tangwa Yina, Yongdui Chikhen Mingdu Chichuyu. Ngui Zhe Chiche, Surdu Chikhen, Yuanhua Chao Yi. Kimche Ningbo Mang Chewa Ni, Gyoche Singtan Singpe Soli Chubi Genki, Surdu Chepa Yina, Pyochu Ki Rintan Chenpo Mebi. Surdu Chikhen Leri Ki, Kimche Lokche La Tongchin Chepa Ta, Kimche La Nengchung Chepe Nezu Tegar Tungi Yu Chichuyu. Kisi Nganzu Dibu Yinya, Kyungguzi, Kyagamta, Kuizhu Chuyukuru, Chuyum Chuyche Soki Juse Toshin, Tienang Ki Jigri Rikta, Lokchuy Rik Tsangmara Rintang Yuji Juyu. Gane Terimingne, Dili Dawa Ngabara, Anhui Hefei Tosar Kuiki, Gyargi Tunkun Chukdu Pichu Denshi, Yese Dine La Denne, Kenyi Chide Dulin Chidang, Suidata Tsuishib Chibashi. Chungmi, Gechen Ki Cherim Chungchung Gyunne, Kenyi Chide Dulin Ta, Ojin Chekyu Nguyenga Chi Chobotan. Gyurim shibuuru gama nga yang gul gimi. Chidab sabati laklen darwati, chungmiri penpa toba masi, delay ki kenyi cheche judi chebi yurin ki gane yang se topyu. Nguyen nga cheche jugu chungchung shiki gyabdu, du len tan genchen mala chasan shiki de gyur chishingyu. Sargubi, isi dine ki nyen shi chenpi togdu, nyen tiri surdu cheche ta, takju cheche tuyotogdu chirgi yuwa tongyu. Chenga Kimche Ningba Tsurdu Yisi Chene Su, Ledu Mene, Gubdi Ningba Tan, Chagam Ningba Langor Tongne, Zyokang Tuorji, Gorkang Minja Wargi Di, Chuyche Chete Tan Mitabla Dini, Lula Shigi Yubashi. Hefei Tosar Jibye Ledu Nshepshu Seyu Gongzi Ledu Mene Wang Yongfeng Ki. Nganzui Tangto, Jigche La Dini, Teda Shushu Suwa Ta, Soba Tsu, Tienang Ki Singtan Singbe, Bakba Sola, Yewa Shibri Chigi Yu. Singche Teda, Nga zui xingche bongsa la jubo ta, singpye rik ta bakpe rik ki ngwe bu yangze, di da ngarbe nume jenki takchu shiki yuji ju yu. Lakto kabar ni, ngakto gogwa ni, kimki goza la doken yunga ta, tine tunkun jento jube para, ngwenche kenyi chire ni nyokta soken tunta jiga imu. Taja kenyi chire la jukun yuba ta, kenyi jugu chuba yuru yuba si. Chengshi jenki chedab jedi, Kenyi chite zangsi chibi, tamme jili jik duni, chungmi suwara dabdi junba tam, tuisung chungki ki shibsa jengi todamti, jangdo ki tablam sabashi kyan suishib chegyu.
1: 디글레 코네 비원네츠 롱징키 초코이 중앙 비시 랑게키 디탕 운조키 컴퓨터 주 라다체네 추구기와 겹별 지비 코르교 상보 응어로 되네 디탕키 중국 속교라 타고추 정신키 비짐 튕교로 구디는 겸시 민아 랑게키 점린 팅키 지근 치치수키 면추 섭주마라 속교시 기용수 면추 초팅 려코 치카탕 주라교진 겨주 고주연키 되마 가르무지용이나 타뉴슈키 면주 접수서시수 립토구유 계급 초된디탕 오요랭칸키 주린选拔 고인홍키 롱어진키 차구의 종업예시 랑게키 종탕주 지진 면주 직시시키 콜규 겐닐하 슝룡겜니 임기 면주타 십주 균투정신하 구디 교구단니 김키 고점니 면주 처규 유번니 리별초수 비계동교인 시승부시 콩키 민주 초딘 튕코 구지 록튕 치부타 지듬키 케딘 첸카 조준 치니 균통 내타 튕망괴 내키 민주 추세타 디탕 토담 뉴바 칠동괴 원츠 신분이베 면캉타 종신베 면캉라 갑요 치니 슴캄타 캄수타교 치니 첸카 경군 소시 디자 민주 소키 섭주피게 호다다니 섭주 신체서 균이 시주부시 티당 쳇지 진내 생각이 민주 섭주 코딘 지수 무퇴 치료동교시 민알 교용소 신분이부타 순배 중주 초대 면강 창미 진내 생각이 민주 섭주 코딘 토부타 기후의 초딘 섭주 디내타 성총 초딘 칸 겨주급주의가 진내 생각이 민주 섭주 코딘 토부유 계급 초딘 디탕 오유련 칸 기주신 리하이超이 탈루 믹체니 디구이 초딘 섭주디네타 성총 초딘카 직도 선루지니 진내 생각이 민주 섭주 고전체교시 문바체나 루주도립투 갸주급주공학인키 디구이 초딘 섭주디네타 성총 초딘카 창미 진내 생각이 민주 섭주 고전체토 시야 진분이부타 순비 민캉니 진내 생각이 민바거주바담니 성총 초딘카타 디구 최딘 섭주디네라 로교 치발 낙동 치교타 다들 개용소 미 숨동 갸삼 담스부타 람수 티시 문수 토토 유진 균형 지구 시 숨부시
0: 디글레 군의 베베니 주 니세 공 총팀 부서 디진 계기 링류 김제 제주라 군디 동부의 주지 빠짐 진리 뷰릭 림류 김제 고주 제계 새로 동화타 링류 김제기 제시 말라 투성도 동화 디회 김망배 섭주 렉스 동화 겐군라 산비 링류 김제 폐계 동화소 초듄티 지주단 지덕 섭단 신부 등유 자주 주신랑 튼기 기레기 링류 김제 튼세 심주 사비라 슝류 격규 규모 동주다 김제 춤라타 유럽 대내 소소 링류 김제 냠레 대내 다 강보 용기 링류 다 청진 김상기 배수연 강보 규제 제규로 갑교로 제구시 등유 링류 김제 냠진 냠투 대내비 강내라 미디 자주 주신랑 링류 김제 튼제 링류 젠기 림이 등조 세시마라 투성도 동화타 링류 김제 냠진 냠투소 진덕 정신기 계급기 세지 경류로 순회 락다라 제디 강보 용기 링류 시직제 냠제 공비라 군디 교부동 괴시 가세 등유 중국 지소 전리 강 노베 특주 심주 강 춤제 쿠르교타 제주 심주 강 기조진 인사오 화이 다팅기 시주낭 코주 뒤장타 제시지 교로 셰프슐리 교르제 제부규 링류 김제디 민용세기 제르순 제주니 민망뷰 군편 제주도 교로와탄 투송 김산 제수타 김주 록제 진동제기 퇴내제다 시부 인부로 용화 구지진리 난국야제로 동화타 퇴부로 체외 제주라 니티체 유지제유
1: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do yubi chijuyi, mu chi yishinzi lembar chi.
1: Mi chiki ryoyangsi, gyangzhu checho.
2: Nyamzho rinu zhewani, ngamji dende, yangtsen shiki.
1: Sochu kang shiki, yuki minam, yongwar chi.
2: 미리카기

0: 阿林迪卡索索昨年月间，团委了谈判没有实现，级别定价期现在扩增针对期健康托，现在饮食期级别定价期六十扩增卡期，近期蓝图五月间，中国家庭安森诺金藏帖子连错，团委处安置土国南站期主任宣布他。
1: 牛子兰年度片积极属于兰州积极的几部书本，马浩明看，针对题问题行三国不极多，米特人女看追米索，人女人团这个看年少与我这些了兄弟姐弟，年团女这个来去切入胸襟大学，中国人年团我这部了追片六十三部忙不阅片，给个看看心就谈，解释自然阅解松下。
0: 从短信、通知他，那么三对建议退忙活他，另忙活他也图够月经。从手推门去，过了这批级别定价就更开，我有战略了媒体，别人盯上不签约不是。眼前给其六天拆开，可不留冬天那只作品，昨天连云港图走线，昨天托交给其中国给其六天拆开，可不留冬天那只作牌，全国短片。
1: 编织故事谈，连根竹丝了，再去我就切一把糖。南这做不贴，过了这批级别定价送给去，去年开进了，再去定价接贴。南这去六天拆开可不了，过了这批开板，刚过土狗，一起去签约不是。过了这批级别定价两百零天，连云刚凑进去主席曾伟雄去，他留零的去，我再退休去准这呢。
0: 六天拆开可不了，冬天去，季节春狗两面了，各地冬尾天，毕竟天津全国天气就又不是，肯定也能使他给客新增票，南仑港去中去，摩尔开门去，六在公园的排队进不趟短天，年少去过天，天晚忙活，成都麻辣烫，曾经来的了电梯，给咱们春天，六到七个月。
1: 天安村二八头，六在去军塘七十当天，成都麻辣烫，曾经来的了电梯，年少心就烫，他去吃呢，吃着当归片，两只点月就下，去给去推门忙不及去，他点去凑进去，别给去团子烫，三个面子外给给不了，这样另外去来的是准心，他给去外给给去，就讲娘娘也不烫。
0: 他给桌子边给个皮，我与日娃一样，都连扛力接贴。俺们对俺们说他，老对给去我这土皮接接多。曾为兄弟，他点去凑进去，俺去怎么了？偏村隔壁他，团结俺们呢，过了这批级别定价去。那天他去切片，特别冷，阳台一片，大大三不四东土区日娃去。
1: 铁蛋穷气，新年年底没被人领了，店里人心，天外去我暖土鸡送又不是。年前看中国糖随即去，人们从端出去，人不吃够，专门接不糖。三十天到了，明代干过又不是，送给人老家老开皮粥糖，过了这波，店开没被人进去跟别。 明儿，给个女婿，人不不是让我们从端出去了，明大贵不听你。过一年来去，咱们可三天洗一不是。你当我叫孙老，明大贵别，中国糖随即去，让我们从端出去呢，中国糖，要到甘肃去买给个糖。过了这批，变着去，这些多片端菜，你说去玩小别，叫你别让我们从端出去，糖不提这多。
0: 隔天，有了他，面临给去中国糖，让我们从端出去了，明大贵又不糖。随即去，我了明大贵牌，去年还将千把点又不提。叫你去，从端去顺手牛头撇地，中国第一，随即去从端肉的切切松板口又不是。你当你是走起路，到我过牌，中国糖随即去，让我们从端出去，人不是去，专门切过就不糖。
1: 叫你去推门别进货，专门日光俺吃不去，人不专门，带了俺立住不穷又不是。让我从端去出去，人不规矩轻松，我说牛从天，叫你去，过这没别能真去都唱送菜，干脆过去过过来给我谈。
0: 我所他学学马教所教工所出在托回冲业国业开联结业不是教你比特通正经从端他米特人员跟特别开科着这他面他面去出去所教工所铁位给客丁斯皮娘烈结局业不是彭博森哥看起明年科了这批冲端科学电梯米不他 拉巴托，而且从端失去了，根据俺女婿准备给中华中国谈下片，追求三百天，随即去女婿冲突东回，且特别进行投资的预备。让我们从端了解表他，过一年了了，特别级别天，中国谈随即去，拉里安为了恐怖级别预备。 人不是让我们从端出去贴，人当你叫你不怎么写，便叫从端来给他，推着去打他，体外感三百五月不写，追去三百年，过着去出去，哪里样马路当我心没人拍，这水铁去，这去顶十级体外感写，俺们来看看体外感就和他，从端出去体外立破，那么路这水体外十十不接去，真最戏剧他。
1: 谢谢大王孙强，师兄去牛车，眼睛说白，猜猜说，怎么体外突围那么厉害，这些难就不提。中看起来看，随即看，穿上改革动物他，马脚起板，体外长下他，可是得提这个，才敢对日本马些。随即看，雷电团在体外特别外国人，中国穿上速度不强，又不是。
0: 中国冷路南北，国一开炮，军队忙图进不当断铁。中国他随即去俺们来，你去偏不提，铁外干七十松铁。给个女朋友看了他，忙错场面，别个去冲着铁外忙活，俺们就突个运不是。俺给女朋友去，别从冷林西进别问你，就团三片。中国他约了给边角冲团俺们来去，拍通加七十东角，路过顶十七运不是。
1: 最近天，在团过夜，他给去回，便叫我们先行片。团员身边呢，中国他约了给便叫从团中去，明山去接他女朋友，准备几个月不是。明俺下中国他约了给便叫从团了，赶紧去赶紧开汽车月前。文干叫你不听，从团若得开进行片，俺们来你边去，偏叫钱包，更多穷没钱。 中国塔随即去，你去六零五几多年，内陆去，热追去又不提。偏村新脚塔，偏村去土古勒大多。铁外藤子塔，云人电力去中国塔，约了去边角从端着晚年，白天温哥土不些热多。眼前哈萨斯电去从端塔，积极进步去。
0: 车从来的去从所七十中村进塔，改动去高架，我所开闸接铁。从所日起，带动这些十七所当下，来日起六团马拉，透过长途当铁，给客铁车从边角，沉淀硬皮给住角，冷路去蒙西硬外电图当有些。哈萨斯电去从端塔，西街进步步站，适合李一夫去，我最前边行了。
1: 电信片龙爱一生，哈萨斯电器车从中社偏给女儿不中铁，女儿从开始看，眼动艺术流，迷茫小哥同桌的短裙天，眼动艺术三个流，迷茫小哥同桌的爱给短裙牌跑他，拍摄得短裂给铁，基础在就西松东北去，都是感觉就我松又不他，正经在就这个公园介入进铁。
0: 哈萨斯电器编角拍回，扎档七十三百克又不是，扎这一刻起，军队拖着进不趟，曾经蒙西这块，军前没办法透过墙头进铁。哈萨斯电器车从北街了，蒙西开进顶又不是，明安呀，哈萨斯电器车这一刻起，感觉过不过年趟，成穷过新不趟，几所之外，研究就跟去，感觉短就短个趟，成穷短送又不是。 哈萨斯天给客东西就去，城西三十了行了。俺东也是这样个路，给客提查这个提，从说他写不写牛肉去看，忙说给家去送去送一趟，成全寄送他。没送人那天，没记了，查到牛肉去，俺娘又不是，再叫我再给人来点钱。 kyunche tang, lumchi, luize koche che, nyose gaje dunje dunji tang, chengchung sumsing ti. Ang tangbo lip tang, zeri nyose gaje jibju xiang tang, chengchung ni sing ti. Ang niba lip xia. Zechu chukze tang, kimche nyose ki. Changyum gaje sumju so sum tang, chengchung ni sung tang. Suijin tunze ki, cha zong so kya pong kya. Gyung nur peke zhowe, nabongwe yub shi. 대단체치 하사스딘키 니웨로제시 게급키 록두 시튠 레디키 셉슈 캡콘 모투 갸치당티 시튠 셉슈 정진젠키 초규르 귀디 단유친 무유칸 레디키 정진 뉴주 경료드바타 종미 균딘키 동주 균심 뎁디르 동화 카쇼톤니 귀구르치바 저이 이듄 카쇼제티 동주 제브소 정진 동주 치다 경률 캡디에 단휴 차도 총튼 총시 시균 균투 치료 진부탄 듄티 제주피에 대비 투주키 랑체 균체 미발 토르 진부탄 하사지딘키 주연양 소진키 신체 뉴쇼 유크 습티 대비 말라키 뷰세 토르동타 진보르 귀디 단유시 민아야 계급티 소진딘네 추준 진부탄 게서 아스타나타 종계 치슈 알라모토쇼 주조 대비 대내 체제 준티 총소 쿠르교타 중니 대비 레츠 치료단 유시 차토 총튼 레디키 테토 아스타나타 알라모토쇼 낙토 소초 타츠 대내 숨 서준 체제 유부타 지가케 민위초 체니슈 저구타 청총 지심부타 마조 동포 아골 동초로 니 잠신 유시 대내 준신치 타코르사군키 대비뉴퍼 나르웨 체로조교제토 중국타 하사스틴 기크미키 차종타 속주의캡콘키 냠레 균투 딩섭도진티 하사스틴키 차종피케티 구유뉴 사바네휴 하사스틴키 정시공시 중국윤통뉴르기타 냠토 마저냠조공시속티 니실 창용레구의창포 치숨심부타 Nurgi chakya ge yungki isa si somtong lakzam la kib yubshi. Zhongkui keleki tatung alamutu ngadi shu, chukye namchang junzi yubtang. Chonyi pyu sukdui chichi ma la jitui tang, nama nyamchin, chukdui gyu jin dine tang. Tang nang xin, tani sasu zukjun su, kyabgun su, nyamle ding sab chikyu yubshi. Xin xiang, hasa si tian jik si ki, 中区 차송 레티 京东堂 냠레 제교를 구디 동신 유부탕 서구키 점자 적폐 하사 게리탕 우르수 게리키 京东 레티 튜모토 뒤티 개참 주회 차송 폐개키 파스통 나르회 개치르 동신 유부시 외소 시순 동벌난 송외 도르체 개치 적게탕 청총 나팔 토르당티 사내티게 수준탕 시순 셰슈소 점자 적교를 구디 제교리샤 Leri nungkui ki minhe, hasa sidin ki, chato chongdun ki bianjor peke dangwa ti, gikab ti zechu chengzin chen chogyur ki, ngoy yu gui gutan tu yub ma si, sakun sokjim ki, diwe nebub toru dongwa ta, sakun zhuhwe, chongtun pashtong gachir donghwe, chitab kejin si gashi. Sokjim ki mengsi jikyu gyun tu tuzang ta, si ju ki gap gyor kuryu leksu chimbadang dun ti. Gekab ti, chato chongdun ki bianchor, denbyu ngang parhwe, namba gyun kyun tubri yu ji ju tu. Singlin ki, teng ti, zemlin ki, tirin kasang shibye le zin ti, xu chan su. Xiamle lingge nemu tu ti, diga zhongyang longchin, nianchin chikab li gong ki. Pyoge chilam to guji ju pi, chiji li chin, xianba nam senjo na shu.
2: Tani, Kirangi Sujo Dingyu.
3: Pasigan gets a young daddy ship in a Gujitun Yuta, ship ship gets it in Sabuton to be, Lotte Bonancho.
2: Jamu Dijamba, Tatang Latin Yunzam Gubina, Ditani Apindo Yoshi. Tani, Kirangi Sabo to you.
4: Hila Tibia Gilia, Kumbaya Birbina, seeing what you want to go.
3: Lega to the Zamba Gangor Shimbina, Lujun Yome Mate, Kandoya, Langoran Gabin is the year to Grita.
2: Ditani, Kirangi Chana, you.
3: Kenny Yuachina, Tungu Yang get a piece you don't to.
2: Giguchi, Lung to Yang's China, Ditana, Pendo Chamber Yoshi. Ditani, Tuta, number good to Tonan Chia Gubi, Chawan Siki.
3: Lujung Gangam, Mojangi Junshi.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든 주지
2: 디탄기 중국 나저 창매 냠토 송경치

남목의 튠지 폐개기 남내 년전쇼 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폐개 진남기